0: 계지 차가 두기 오예라 나님도 나동 칼이야 칸고 히데스 메자 티브레스 계지 차가 티에도
1: 칸고니 티 잡지 계지 같이 아요 봐
0: 지미디 메자 티샤
2: 문에
0: 무지
3: 장게 지미디 캄페날 잡시
0: 네 바바 지미디 치도 좀시 나다 자게 지미디 라고 과차 누구시 나스네 디제 입신 타와이 미디 중국시 다탄데 요청스 메쇼상 가게 메차시
2: 디 나 주는 한게 잘하다
0: 메디 문에 긴자 쇼샤 미강소제게유기마바 토도강주나고몽동자하시치샤 채무수 나니도체가주기 자회 증마서 핑핑을 무티다도치로
4: 요
0: 아자탕라 나주기
3: 예예 老爷 然后把住你吧
1: 나면주가로 공부시와주니
0: 어찌
3: Pomo, nye rang lo rogo ma che me da. Rang ge pe te ting chung ni stans, mi zu len loong mi do ga. Tsi. Nye nga ge el pe te tang ro.
5: Ya, tine shio da.
0: Mi yu bie. Ya zui jie da jie to. Wei, Liao yue, ni sui da? Lian mu yip cha ji ga? Nga da wai bie rang ka si ka se bi. Dang gu na li mian shuo xia rang ge xin zhong ye. Shang xue xin, dang gu ka ba xin ba. Ge ji sui da?
1: 当过学习，当过哪个没的，让给给别啊！叶建斌，何在宇？让牛都给，让给爸爸三年一百，让密码下。俺明明呢要卷吧。
0: 랑게 김자디에 군세디제 요즈비에 나주 능미 군세디제 요즈비에 아 예랄 경고 가주 시에무죠 도도 칼만 예디제 간제시에 아
1: 예지웨 아자 예 능미 갑시오리세 기능이 아빠배 아마 근처 집에 랑게 신기 매매 아 랑은 치손사 근처 집에 미쳐 가자 쓰기매 랑게 안에 쓰여 신기시 랩부터 나 두게 아
6: 랑게 안 좀 또 세션도 딱딱시
1: 그래 아마 돈 뛰는 입도야 아
0: 예려예
1: 他的彭美华刚刚看到药剂，让给新个预备。这次大姐姐没给你的来，也不行了，总跟他点我心里，新个预备。你这心里有个嘛事？我怕他个累没。你彭美华了，光打是个主意。
0: 爸爸，
1: 让给中部，当过这个。 치르데니 로메슬라 나라주다가 럭부다 가식자 세우시 마주 가식자 세우시

0: 다리 있는 예 윤보 저 규매베 마스 딥사디 신의 신스.
1: 네즈하우스 위에.
0: 네즈 쳔발라스.
1: 카리. 키나니 니도베 심지 랑아지.
0: 나타도 뭐 니도베 심초와 선비. 참버자 참버.
1: 소마 비던 거리. 치마니 돈 수기. 타가자부.
0: 나 뭐마 비던 거. 장게 셰 오늘 저도. 더도 나래 로지리 체메스가 제 나래 롱아게 체.
1: 롱아에. 장 저거 비미. 오늘 중수 되시라도 와.
0: 중수 되브라 용아. 뭐 보고도.
1: 오늘 찬스 겹도 게. 되다 되다. 네 놈이 누가? 나 근지태를 야우휴. 이네 전화 기부시라이다.
0: 가송 가송. 전화 기부여는 네네 못 잡을 때 정글 맞춰 제가 지가.
1: 왜? 나 나니가 니시. 키니니 사장 선자. 네 티주치야 엄지 과여시. 마세. 장 기사라네. 라무 주도도 마치야. 장례 로카시지게 겜치. 돈도 부치야 요다. 이네 장 컨티뉴 유베. 장 부수스도 용고 장례 용도 아. 섭다 다냠 나타다 둘리 요마시 돈이도 스몰럽시 란다 참시라도 와
0: 범에 환이랑 셰오 너니가 뒤죽 오 중고 셰비디 명원의 셰는 가케지 레미도 무슨 남 같은 매 신규베 나니 세도 가케지 매 차도 와 두두 나라 줄을 봤으며 무임부터 하면도 나를 루나 칼라스 안 의무죠
1: 셰나 뭐라 과치 그지
0: 회샤 로디가나 님도 갈래 집에 무상마다 더더 다리 선전의 뉴베 근무 유족 제초배 바 상무에 계신샤.
1: 뭐나 배야 되지? 가체비나.
0: 중국 대조 여사 체비. 양가 신규 유배. 뭐팅에 겨보다 가까이 체무도 민폐라 기 주무시. 나다 니지 니지 체샤.
1: 경무 중아. 小秋, 내가 가고 싶은데 와.
0: 가리 小秋 스무 명대 주무시샤.
1: 前的 랑닝 수비. 나 체가 교.
0: 체가 랑치바. 뭐 명 주무리. 퍼 용원의 이스 유배. 나 팅제 주뉴메.
1: 쟤는 얘도 봐라.
0: 얘 얘도 봐. 얘는 쉬비. 더더 얘도 봐. 나 참여 쟤니. 주로 로디게 나라. 톰제 대비사.
1: 쟤자 로디게 나라. 랑 가르상 조스 지지 휴.
0: 나. 나 샤리 지스 거야. 마타 봉메 화. 랑 얘니 미시 여르베 아. 키스 랄 미시 도스 주네. 단대 둘 게임 쇼 말해.
1: 랑롱 십지 랑글 삼지에. 你 game
0: 개피아지딘제지치도롱런리요마시자게셰타그레메스르딘제라나롱타라블런리미도 워두스치다 이네타도뇨즈카루메싱그이베 몰로부 톱갸라 페치므리 시바 뇨크체 쳔부딘제지 녜시탑쳔고게 셴절마주콜라 녜총미킴지자네 밍퍼라키 응업줄하스 야비다 응업줄하스르다 마세메호콘사마무이제오스켈리샤 따타다 모페요 나로요므지 총도 상배 안 무이다 민폐라 기치스기 나 타도 코바세 가족래 아 니에 타도 미리 리체 고다 러 고기라 도도 나 동카르 민폐라 기치 집 치가 조스 조텐 고기 상무 총부 님버다 나 후서 더 그제스 땡우래
1: 돈도 민폐라 기 응업줄 하스 키제 가치가 침이나 나에 감자 렁기
0: 따라 감자 저 말이 나 욕서 도도 용차샤 승도에 나 탄도 샘도 다그라비 연애 도도랑 가면 깁수 님베
1: 前 年, 去世的过, 潘总给年年, 马子初, 花也没吧, 我妈的特技, 床板也给你设计一遍,
0: 这是得穿好多啊, 一握球, 拿他的拼接没吧, 米鲁光大了丢, 卡里切着的,
1: 前的先拉住, 我们你是前给我们一顿走, 我们就还是先打个车不, 初天对, 你是自留这没吧, 米子, 起床起来了是怎么回事, 让爹潘总给我们来起来的,
2: 我们都起来了,
0: 나고네 메롱라제 다이나 고 베드 톰샤 나 좀자도가 주의
1: 야
0: 가르쳐서
1: 장자라 차저 던지 뒤차서는 녀자 지셔 아 랭유다
0: 랭카르유
1: 증마지 나 카르투세가 쇼

0: 엄지 잡아라. 근처도
1: 괜찮도. 통지 줘. 니스 좀 줘시.
0: 아, 기란지나 운에 차르 니르지기. 등기가 우에단 토제시기. 무시체나 니 롱중체니 니시 주지유 섬유레 되어지라.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몬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스마링게 신난다 학배 캡쳐다 체체 간지 담즈디다 소용을해 추리식시 체체 문에 제비십지 돌로 윤정디 다 지우디 마샤샤 미스 지우 체체 지게 톤에 人工活死虚骨多了 밤즈디 얘는 지게 톤에 루웨스

어 딱다 대 괜히 유스시도 괜히 유세 감디 내래 지닝랴 어 사지 카사카를 둘 슈자 괜히 유베 마세 괜히 기 리기야 될래 괜히 프리샬 괜히 루야 감디 있는 가나 시게 터네 라지 향 치고 거리 괜히 리기야 되는 라지 분리 치고 거리

0: 스몰링게 샴기 되즈난 공기 버시탄 저와 유베 지게 명치 칼 럽저스난도
1: 미리 튠지 민족 团结
2: 미리 튠지 민족 团结
1: 튠지 团结
2: 튠지 团结
1: 지링 공원
2: 지링 공원
1: 채촌 菜市场
2: 채촌 菜市场
1: 초세 海鲜
2: 초세 海鲜
1: 롱미메도 菊花
2: 롱미미도 菊花
1: 준행 요송
2: 준행 요송
1: 녜소세 국야 休息椅
2: 녜소세 국야 休息椅

0: 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子。我们的小孩子都是妈妈的小孩 야구도
1: 냠지니 닌지지니 과속구
2: 미창문니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니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츠치바 대탕민배 쥐람 털와 신배 캐스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캐랑 겐수레군탕 지조 편디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조네 쿠쿵수 군에게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게게 최대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겹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겹고 랑을 국송라 쇼겹고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0: 빌라도 파르디게 개바 튜즈시라시 이키르다
1: 투다심니체 이네 파르기 브리도 숨기 오라다 아자라 데브지베
0: 데브시 군이 겐슈브시 바바탄다 동래 교재 공시라 루르지가 주워시
1: 란도스고아 Mesichena, Yakona Nila Dastia draw Sancho. Tanda, Rangi Jerochi Rangi, Yasum Sugisla
0: Yasha
1: Yasu look on yeting ashi. Did you conanigan and yam evina? Napiti is high kitty.
0: Marasupa la sent to the showmashi.
2: Bala, bala, young
0: Nanda. Shanty, Unisim Rusla Sasha.

0: Baba.
1: Tangu rang zeng ka lo yo nim du, guwa qin ba.
0: Tangu nye rog ba, gup chen nis to sila xia.
1: Xinghua ka xie gong nere bia. Yumu di si yo ma risi. Rang da mei hua ka zong bris du.
0: Zong me?
1: Rang a changgu xue xi.
0: Ngune zong me, baba. Mei hua le changgu xie ne ngui cha mo yo ri. Tabu do mi le ma xie ya di, mo rang jo bu jeng rong mang gui so zhu zu nye ima ha kwa zang rog yo xie zang ri.
1: Kari rog yo zik ri ya.
0: Kanda. Kanda rogyo chebri. Di yinbe murangge ngui gu yungkung mili xie xing mendo sa. Murang aja chato langje jama zi cueba chebri. Baba, baba rangge yiji ma chela. Baba, nye xiong lai khan desi chaka zhungme be.
1: Rangge chebe kikik denbe yinda, kikik zume yinba. Nye yinji to umdo.
2: Baba.
3: Zhang xin ne lo yongji.
2: 我的，我人过过对面家里鱼，他都上桌椅，看来什么情况？
3: 我龙个看了看看啥土么情况？爸爸，你龙来要吞哪只边？爸爸这个日木地拖开钥匙匙，每次清理天不是了结，他都从一个过时，帮咱买吧，肯定吃不着。你的天气土么子？一年我生个水个命多，星星。
2: 人们的让个波拉给俺做下不得。爸爸，听到哈里呢，咱们家些是当苦人，做不出来天呢，吃哈多些。让爸爸俺特别愿意，他不到拖开水盆给我预先呢，国家家钱也没求。彭施主，他的床差不些，他到底有哪个点吃哈多？水。
3: 米子姐，看谁姐姐带头些？看谁谁，我他的爷们是他小儿呗？我他的让个波拉子，我个中你丢给。我叶文祥给四叔叔托么送，他们爹没想到给，我做夜餐个这么贴心不是？彭施主，就是新年俺那岁的不幸么多啊？
2: 爸爸，他在那头都三个多。
3: 我啥也都说话注意。就么说，你瑞鹏生日工作贴不上的这个没？
2: 爸爸，爸爸那个钱呢？我就给这钱不是？
3: 托个他小康不上，我们新娘子也三个谁？你，你公司上的看不出两个注意。
2: 爸爸那个钱呢？公司开两个是呗？
3: 公司开嘛，来么快去。
2: 星星，
3: 让给彭新华了，乐观就大。我觉得，哦，
2: 我人那边他写的这些，那你最不孝顺的可真瞧着爸爸。
3: 啊，是，请你老丈夫是吧？让给写个钱的哥哥这，伢你写完了，我又写给老伯的。
2: 我做咩？
3: 啊，是星星。
2: 爸爸的，我做么给用的？
3: 星华。
2: 爸爸。
3: 星华，老年看了电影没办啊？平平眼点就清明多，不过就我爹想的，俺老爹不用个是别。大妈说
2: 啊，
3: 老爹不起心，我老爹不起心，老爹不起啊，星星。星华。
2: 阿贵，让他听到许多钱有。爸爸，对
3: 的，出去这批老，出去这批老了，既然是能没点办不是？各地都给你送你一个多呗。
2: 哦，你一个，
3: 弟弟啊，老总住我是不？是，各地都让别进老短生不月不月，今年是还不写不月吧？既然是本着各了，今年看看要么子。
2: 金姐长么了，凶残的也不着吧？你知道，就是他都顾不下去。金姐的嘴高里呀，从大钥匙了。
3: 是是是是。
2: 俺在钥匙。是是是是是，俺是金姐，偷个那马窝的，从大长给顾不下我了钱去个。金姐的做，也下大事，简单嘛没有搞了，贵金就是不？你也差不多金姐要的这土牛妹，就个就是那钥匙。 딱딱이 혹시 지도 김재도 좀 앱차 없어 봐. 원내 김재도 양사다시. 어. 그냥 그냥 하다 주도 갔나야 유.
3: 신화. 장게 토게 강부디니 나수예 상이 이메 니그도에.
2: 키나 걔 남수와 키나 드리루부 톱디아 딘저 공야 가래
3: 말해 말해 말해 드린 주고 메다 카사네 키란스다 주도 차고 삼슈 란탄다 로니에 칸에 강부 고시 대부르바 제사 토게 강부디니 나서 지주 차고 말해 아
2: 장게 된시 갈런 그 휴 디게 거 그냥 아주 봉상 제제 로주자 대핀다 장게 교수 가서 저거 그래
3: 말해 나
4: 신화 급디 뒤이 내속 그 뒤이면 저게 신세지 뭐
2: 녀싱매 탄데키랑 이게 나다 보고 주고 내서 어유 씨히 네 교고 좀 가르쳐 서서 급디 저이 장안 애매 찾아 요리 카리메 그래 통도가 나한테 내 교사 같이 같이 자 같이 와 섬도 어유 강강아 계시지 이베
3: 자 계시 네 부딪 저 마셔 다 온고 나 가서 추도 채야 요르 봐
2: 같이 추도 채 우리 리미도 전에 방매화시 나 같이 해야도 전양 안 해매 你回去就穿件快起别的，俺先要考虑的。咱彭梅花的，赵家新菜还有永过村上的地菜里，俺们去买菜啊。看里边回来。
4: 什么给水姐？那给不穷的啊！而且他现在那路可是也要的，我那养不起。
3: 让给俺姐姐这些鱼呗，你自己都吃，俺这钱都吃呗，让个波拉了可真是受过没嘛心脏意。
5: 爸爸，
3: 大冻死。哪的东松啊！你还敢来他和他们见面？既然说切不恰恰算命，他们的既然说，
5: 爸爸，爸爸，

0: 딱제 삼 제베르베
1: 봐봐 땡님 두게 밥랑 로주
2: 봐라 기라티에시 토르뎀나
1: 클라라 유마시 감주용스네 내가 조진샤 클라사주 니렌사 단도 특관샤유
2: 이렇게 시험을 좀 가리나 려우용의 바바지를 시키디에 녹취했라야 또
1: 가인스나 광우도라 상케심 손사시
2: 바베카 슈치에서도 보지
1: 丁之火线他的燎原我敢不劝其女友吧是一年半了了会有继续的尝试

당기 나시가 있나 제만의 장아 토야 요말다 도스 삼라다 뒤 카리인의 삼라 통기 제모다 강바 포조 상마 할래야 민도가 르게야 민도 메세데 라니에 포체 나랑기 바버지 이네라 틀레제가 여부지 자실랭가 여부지 나 싫어 있나 생상무지야 흐지

0: 야, 제나 아주 루미카지게 직셔다.
1: 거주 지용기 볼로 치제 다 빠스줘야 문에 야고 시자도. 거주 뉴르제 이내에 겨고 시자도. 달학바도 그래서 참되 로하다. 거주 대두 잠바 문에 겨우 입어 통주.
0: 계시 당고 시야비네. 드리쇼게 제시이래. 세상 아주 전두 마제 공기 소주직대. 양자세 교겸니 샘나랑 예투부 소고 여자. 아니 간주 대주디나라 처직 전주진대 소비. 대주인 바차샤나 공단예류 가봐야 도지. 어 당고 초주 책은 나냐 제제. 루미초야 전예 개주를 이십 제주니 샘나라. 아니 땡주 여빈대 소비. 미주 타람네 교보용디 안전계배 가로쳐오리 나주들이 알레 까다라 슈갸오도 제메랑 안주 타르닝부터 심기 신이 숨직 타르디 나도 탱지 톱 탱지 쇼자 제자 까만 숨레요 말이 제자 드림 전도디 안주는 세븐 개침부시 다지 인지 톱구리 인지 톱아 제니 속준 전도라 슈도부 저리 알레
2: 속준 전도르기 타르시아마타 Poliyo Ruga Sosu Tupshu Nguansai Tupiyo. Kupdiye Tendoro La Poliyinba Tsui Tokangki Zemlin Bumba Sergiyo. Tabro Tsuyo Tapu Yenbe Nyanji Chongyari Ruga Ki Tirin Chiru Ngebaru Tu Rangzai Yugo Dionne Tendoro Toba Che Tse Sine Payu Ki Poliyinba Tsui Rewa Chusu Su Chomi Si. Tendoro Kongtu Zedriba Suna Mondiyo Ki Chenga Sibgoy La
0: 我的家庭也很细致人都开始不定做我们三个月的权责你入迷做心术这都不清晰啊三个月天下的你人都了自己就起不起春个月的了顶着算上三个月天家主义看一生也三把三个月头的都是这个事情
3: 야, 구제 잡아, 구제 잡시. 교사료야, 구제 잡시. 금시 잡채 오르다.
0: 만주 주민 나로러, 매수 텀집이다. 단도 납자채, 개개. 단도, 아존 개개, 장면 내리봐. 단도, 신유 종다기, 제집 틴제요시.
2: 급디 젠도르기 띵빔 나무, 내리 보러기하게 젠도르 낭쇼 조금해. 방종이 카르딘디 갸지 강제 볼로르 가부 유괜 소르미 바시히 상메 강제 볼류 포섬 디가라 원주로 체초고 유시
1: 나 다오스리스기 유 나 녀도 자메 주실로 니지 총지 로카나 주부이 녀도 자메 주실로 나 볼류 로카나 충슈디지 단다 나 볼류 로카나 기 루미 겐제제 니지 총지 기 첩체제 로 죽지 전도나 주부이 달랑 안 소르 와 친부 유시 내서 창마 간수 볼로 찌짜와 샤다제 젠두 창마 진짜제 젠두 창마 볼로 호다제 유 니지 총지 기 첩체제 지마 젠두 치야기 국급제 단다 라스그마제
4: 아 니지 주가디 나 볼로 겸내자 뭐 겸내자 간수 튼주 야구여데 어 메신 간수 주가나 사자 가사가네 요데 이내 간수 니지 체도 인지 슈게기
0: 간수 제 약수디 되는제 아니 파유기 미마라 미스데니 되기 조디
2: 我弄没个吧，肯都嫉妒起来。你这如果去吃完出的钱呢，他不是想去？问的，看在这样呢，不在强求别广东珠海聚集如何行？特别在的兄弟他，在家求别刚在了店里，广东珠海聚集如何去？这样忙不咯？搞来钱不随意。你呢，去你个旁边没几遍，真都是谁？
0: 各自哥们送杨银素了同名帖，人民三不罗亵渎。小金现在是一件，刚把叶贝搞得直接急死，阿西。
5: 예은이 태가 고르 접송아. 서주 보러 대대아. 접줄 제스. 고개 루스.
2: 고조바타. 광동 주회 주제 주가기 제라 된네. 바로 그 자차고 제. 우주 타르게 지겐 니르 총제 주가기 시니

0: karma lembe gup sik thamzin thopyu
1: bolo thong ne jepsu nga gosis this this bolo jisu bolo dine le gema so nanda chuma so dendur kam sip sip seri nyindu ruga ge su gepsu nga bolo dong ne peros lus bolo lu nye de angja chupa yise yunde ji
0: bolo zu chi tubla yamzen chewe gyudo chin ge karma ma wa yue xin tu 宁之如果可以第一没把他砸着给念诉讼兄弟也无没穷我把他弄出马的手里昂查出去把王帅你如果能给如没罗穷学的事小托给森哲郎把他点光针对其波罗亚布加托没不是 눈추충충쇼로웨 공기 샘제 다 동네 치료 친디 서주기 쉰게 볼로와티 샘습 챔블라휴
2: 사제디네 장게 겸러 조지 대용체 볼로 링규와 마지 간이스나 나 대여지 봐 니 도스체 볼로 장을 찌그리
0: 제가 유베 바로 동에서 겹링 탑제 교초네 십제 제제 바르타 디네 샘감염도 바르투 제지바타 루미츠 왕쇠라 냠뇨냠주체히 헌즈 쉔제키 보루베 차농테 젠도 체모로 종더라 쭈그바타 티웨 게르츠 능규징부 주지타 조람 체그바 시기히 제메기 타브르샤마타 심낭기 독지 퍼베 왕쇠이 정이기 강제 볼로캬베 제 모부추
1: 어제 볼로디 뭐네 사뮤엘 데프스루스
0: 주가 경보시에타 탑네 공기 젠도르키 볼로니블로바타 니 도르레고르 토네 니리 주가 초중 젠도르라 슈완자유 개강 신도 체외 볼로티 로바니 주가티 닝도키 방부 약슈디시
2: 공 표준기 볼로자게 틴데치지 강이스나 콘탄다 로춘중지 주제 다가라부 자투 뒤원에 야부시자지 안주 잡죠 치고제
1: 네네 소정 간투도 치기 전도 체면 염료 좀부리 다른 전도 규제 제마 배제 닝지 주가기 주슈로미지 차도우제
0: 다된기 젠도르는 치루니도니 생활류 구이저우 신진기 림대냠제 젠도르기 앙탕부 쯔이루가 쇼예 니웨로시에는 총의 신진기 림대냠제 젠도르기 앙탕부 토베 총의 유슈 양노루가 소 스구카기 루가 경부태주 추제 토베 젠도르 최토 쉔게 볼로베 탑세기 추제타 삼감창제 유럽에 토르치예 대야 치루니도니 생활류 편조니리 남자 바르웨 사도류제 속진 Nyangju Pongbe Gangzui Bolu Dianxu Zhenduru Ki Xuanjie Bolu War Nao Wei Canong Ge Lakda Yang Xu Xixi.
1: Dab Thambu Ma Dua, Dosan Tu Ma Da, Dab Niwa Ya Dua. Puri Eri, Tachar Eri Keje, Sur Ni De Dua Da. Shiba? 다자주여자 미주세오리 칸이스는 안주 보리잉베 최고된데 득주시대 당부이 보로케베 유슈다 턴도 참돌롭죠 최고리바 제레토 보로와서 잡교치냐 여봐 토르중이 되기
0: 젠도르 진인이 쇼바 보로웨 랑코로 타동조르메 너주주가 기 보리잉바 총아스네 젠윤도 립신네 나타 탑자소 제리체유 다된기 젠도라 콘즈 믹세기 리고타 차르고체히
1: 볼로웨 슈겹스 럽사다 나즈냐 보케디 쇼산 도르샤 도르샤 야 사마 고시데다 장무세빈너 녜 미부다 장샤 단도 견교세대유 뿌림 사마 직부르바 상맹에 가르럽네 코즈냐 볼럽 그지 어디에 속바다 루가스 고르바 다시 저게 잠시라도 하도 납자 망부질러 쇼세 라요 말해 마세 본 망부송자 안주 보러와서 수입에 장마 차지지 제제 최고로 센 쌈주
0: 보러 따사라 창아라 체중 믹세기 주기식 소리기유 창아무 포박한지 펜전 주리 제디 사투의 젠도로 체사라 초섭섭기 자제식 무용원
2: nganzo nengzuni yi tanda phenjung singzho lobchin ki loma tinje chi yi khonzo bolu tan le kale tinje ge tu nganzo simo ji yine gyapjo che gyeong ge nganzo ni khonzo gyapjen da tingshu de
1: ngani ge yu shu sa bi pe yu ji gwa bolu ja ga da ga yong bi gyapjo che ga yong bi
3: nganzo so mo da dang ji yong bi a la sa ne di par chu zu xin a ji gu gi khonzo bolu gyap da yin ya bu shu du 나라에나 갑시부도 배우기 씨도 뽑아지기
2: 간제 뿌리 맞춰 타른 거 딘제니 간소 잡죠 치바 용자 토지 치슈아이 넘시 장한 침부 딘제리네 건주 응얼미신 간소 잡죠 치가 용자 문예이 그자 침부 테
1: 맞제 전도 메랑어리 소소니슈 가요 된대도 가인스는 간주 넉주 유미빈다소 다른 부딘제네 닌제 용장아조 슈캡스를 가요 엄지 세상 안수의 인지 고즈체도 뉴슈 요구 등기
0: 듄도로 치기 토네 너주루가라 몸수 초고 개가 토고 개가 레이경 개가 친원니 데모원 추 심슈 직도 저와 대시 보리인 바라 민남기 따도 보리루가기 미충이바 시주기시 너주 보리인베 저니르 왕오베 보리인 지조 토마티에 주바니 원조의 타된 젠도르 기념슈타 펜존와르기 민유타 개가 토바라 방법 지규마세 대외 너주 강제 보리 마오베 체도냐 이바시

0: polo dia ye tu mare la polo lu ye tu wa ma she ta tin che chi tu zamba yin ji mi ji ran ka ma dun ju de le da ran che bu jia shi ran o da shuo jie polo yang jia ji zu da polo pa chu ge ya di ran qi si na pi ji ran ta che tu ma ji de yue bie pan dan ko ji bu o da ti chi tu ku ji ke si nga zu de pe ji polo ru ka ta bre ka la ji du ji cha bu yi na nga chu o da ge kon ju ka de chu ma shi che zan nga chu su su le xi de dun ji kon ju le ge tu ba che bu shi ta tin che song zan 俺最切过呀的，只用呢特别香过些。眼前呢，短干的结冰牛血车的玻璃网子里面呢，难打油嘛些。
1: 那么，三江区苦油南土立白塘，推进玻璃塘土排水设备入面做，五塘五塞设备交了签约。第二天，特别只用了工地当年，真的不忍心他。
2: 应该人心及短干女婿了，就是。太阳点汤不一，不冬看不切，我当你苦命多，你苦命呢，难不上那么些？确实，算不起吧，你去噻。但那确实你算不起，你苦命多。车站小街，没得人就去去。车马下，苏龙我呢，管不起他多。车站，隔来开阳就不多。
3: 공개 강배치라 고여자르제 경지디 머주어셔그리 콩라이나 두스제 경지 주브리 제자 단다 공개 경지디 고여자르제 양자 볼제디 매김 허버셔그리
1: 소롱 괴바타 매균 포도 기셈제 타동 치도로 외톱제 뉴진 쳔부유 머시 콘조의 까르마 소중기 젠도로 낭추 유에야 계시 젠도로 디 냠밤 보루쇼르나 체르비 젠도르 토기 앙 탕부 쯔세 카데니 꾼기 토나 쳔부 쳔베 총의 유슈 양노루가시 데딘 다딘기 젠도르 난 콘주 인지 까모 숨자바 치고
4: 쯔이
5: 쯔이 슈급
4: 슈급
5: 슈급
6: 슈급
4: 쯔이
6: 슈급
1: 从亚国卡最远的国家级培育机关叫表情阿远比，矿藏修改是了对保罗吉布罗奇阿主要给三路科技。我呢，他不晓得开钱买的，昨天矿藏三级托不进这里，用途不好嘞，那把钱差不进。真多路高速不通，毕竟现在绿色如果去车都用在高速当地。 对嘛啦，波罗尼路呢，安全距离是对嘛他。贵州遵义如果去入面村，乌塔叫不起来呢，真多路去应送村土没事。就这了，你话他新年这边行，什么时候去入村，去查有事。他都，这多路你去都站托呢，初中真多路去搞这真多路学了事。
0: 俺做真的送地呢，开头一年俺做国作业的纪律学生。
7: 七镇了，菠萝泥小子，长眠心虚了，捐钱不接下。长嘛，别的都没下。都站的一起的民多。他不晓得，俺最最要紧是，菠萝社会头，爹，女婿三姐，人最起三年了，隔了开不西扎车子，爹干了，女主人的小子。俺最女主人的开朗，女主人的忧伤，他不接不接。
1: 云木叔，拖钱呢？拖钱呢？真醉，听嘛，七八句，你这如果在这接了催眠，贵州遵义如果当都晓得呢，不急急切的，他都能催眠谁？每天九个月级，透过七百安塘的嘴被吹脱。 强队如果给你多了几个托呢？贵州遵义如果来，那把的基地，他都安塘不要吃的，怕把工了跌个。记住一段，你三个月平均一日哪么着把路费杀掉，留在中间，两脚蹦别，干脆不留点修真多路去，不路外坡上门都叫路外卡点对吧他？不然天做足就路工地贴平，来里瓦的去牛娃别来拖把他。推送，刚在菠萝的店里，每日团结去这三对贴。 방아라 체르게기 닝지 몬바라 체토 베부 홀랭키 튀름디라 녜신 제베 중섭자

0: 아자, 채녀와 친배.
1: 예, 채녀와 친배.
0: 좋아.
1: 요. 왜?
2: 엄마, 공아, 레군의 드레스.
1: 안래, 지디야 야구슈. 야클린다.
2: 사과.
1: 토지에나겐라. 저, 지저기만 남대미, 남도스대야.
2: 안래가 뭔구유? 더 자자가 딸지 기아가 주인다.
1: 용아, 전교수 레어차유.
2: 나 주인다.
1: 교, 섭섭치라.
2: 바이바이.
1: 바이바이. 섭섭치 아.
2: 너 대부치.
1: 주망송 아.
2: 양철라 태도게.

0: 딸이
1: 로테 봄에 깨지세 도구마시 공마시 야 가봐라 지샤비나 아치 퇴즈디 로지나라 배주 팅지했던 그 매자 제대로 니 가고 싶지도 가봐라 지샤비나
0: 기란 토섭 나마리 글리글리 채나 볼라
1: 아
0: 범디 키랑기
1: 니에 참머리
0: 하 니에 토덕 건지 쉬야지 기튼에 딘데레 야나 제일 딘데 창조레
1: 제일 포시 모랑게 깨제 고그리데 셰싱가 마시 딘데메나 쉬제 가바 단싱가시
0: 에데시 야호 십시던기
1: 이내 르야 루블리네 모란 도쿠민도 계자 셰싱가 매장 레스기 라쉐다 타가라보 야 왜
0: 오야 디스
1: 니라 마츠게
0: 폴라 니라 마피오 마시
1: 제티데 고마유 거세
0: 냠버시 라던기 왜 장명을 갈 수 있어 아
1: 뭐라밍을 자자사
0: 나저 비가 좀 붙여 먹어 봐 튀튀 여지 제만 이 라는 키용가 아
1: 쟤는 여고 지용아
0: 어야 볼아 나 죽인다
1: 요 제그맨다
0: 피우마리

0: poor.
1: Junga.
0: Oh.
1: 牙齿说的.
0: Oh. 用贵的.
2: Yeah, 对对的.
0: Oh, see. 这个卡车啊.
2: 你不寻呗, 不给你去的, 苍外街呗,
0: 啊嘞.
2: 让给了的拍起西.
0: 羊啊. 知道什么吧, 牙齿啊.
2: Yeah, yeah, yeah. 让给了地址的. 对, 地址.
0: 云去嘛这, 顶着这不了, 用大去下, 给个过着不, 普遍冲着一年最塞不结果的。
3: 给个, 让给地址一年, 给就忙了。
0: 羊啊, 给个过呀门都, 看到俺拉过香菇酸菜特别可热热。
3: 这下, 牙齿怎么的,
2: 谢思雨。
0: 阿妈, 阿妈让咱就行。
2: 有, 请你年鸟啊。
3: 아마 아무랑 갈아디 야오제뉴라
2: 용아 쟤는 그 니디 링기인다
3: 돈도 푸징에디 아무랑가 제로시야
2: 니에 링오즈베
3: 마리 아무랑가 제로시다
2: 니에 주다스에 용아 니에 제오 어찌 나 딩우 그제 요래 나 닝문에 메즈 딩우 먹고 드 토뉴메 군초 키샤 토뉴 유베 아 되다 딩우 가주유나 용아

0: 喂，九哥，九哥，你到新女局了，九哥应该。
1: 老张英，
2: 让你这些，让木头进这些，啊。
0: 卡总，卡总。
2: Yo,
1: 마진
2: 디리 모네 박사리 해도 봐.
0: 도마대가 보시죠.

0: 여행 같이 가. 포도 존재 생각이 굶죠.
1: 오니. 나 전주위.
0: 고셔야 가죠.
1: 다티스. 전댄시 능미. 도스네 니 칼라스 다지 잔 공시 슈기. 장게 나 신우 신지 엄마지 신지 마시아. 응?
0: 스심지 슈도. 다티스. 던당 엄지에도. 对的, 원샤맨在里里, 티린송구소음내 균제매바 파주기, 계속 못해 더 나치라.
1: 영아.
2: 네, 야도해.
1: 야봐. 선이 칼라 딜레 약지사도, 선이 아라니 게르롱주 팅지지, 금주 칼라사도.
2: 가르산데도, 쉐다.
1: 시싱웜지. 자, 바담 자싱웜싱아.
0: 키라니 칼라 데스에 제가 같이 가. 볼 데스도.
1: 데크 구순 봐. 불안 깨져 사우지 녀로지기.
2: 맞아. 내주 사우 갈도.
0: 능국선 유르다. 원샷 맨자레리 모두 추측 봐봐. 치수 선거 소디 네 봐도 녀고기.
2: 진사브리. 볼 증중 익지리.
0: 이내 다리 견조도 탑스나. 태가 총샷 증제야 되어가나 좋아하시.
1: 영아, 니들 시에그 윤아, 초구, 나라니게 찌찌노브스 다르지에 제마다 징규리.
2: 징규리.
1: 초, 언니 니가 죽인다.
2: 왜? 爹야, 포모세트사. 신수회.
3: 对的，纹身他干嘛？爹爹，他这是爹爹啊！爹爹嘛，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2: 大爷呢？在这门子也多啊。
1: 拉过去。
2: 哎，卡子。
1: 刚上阿多。
2: 修钱不是的。哦。大爷，现在你得多，这你得没多啊？大哥，这装修。装修的。

0: 지샤 촐라시 담아서 야 겨우 대쟁이 수겹다
1: 그래 그제킨 드레니 뭐디
0: 닝고 칼라도 셉 쳐주면서
1: 제자 마염냉시 초보십시도
0: 상쇼 야랑제 직대두 원샘맨제레리 뇨송 삼샤나 랑포데 님도 주요
1: 네 네 시샤 솔 총조이
0: 인지 시샤 솔 총고야 그래
1: 시에든 제지 군요매베 난츠 투신이 차르사디 나시비네 나고다시기
0: 지샤 자루동자룽 남시 유르로사
1: 러바
0: 티스 데빈도 난로제 녀스케쇼
1: 녀스가 하르게 배유바 선인양 시샤 솔 총고리 녀두즈 덤제체 나와지부체 투부지디
0: 양세미 송송리
1: 대비제미도 저공아 유부시지도 님도저
0: 나주미 나토공 럽신 럽저 송송 저유
1: 전에 영아 랄로선 교시 나주인다
0: 어 님도저
1: 영아 어제 가르쳐서
0: 구유권이라시
1: 라인지 지도고에 아 라인에 다가대
2: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0: 푸셔 봐. 대린 속송도 마치 비나. 녀원에 달라. 돈투제 야조세 구글 브람투.
1: 야치세야 가르요 봐. 녀랄 셰오 샤고. 녀체나 잔을 구지치야 준단디도. 잔뒤다 탄데 야오크세. 지둥다 샤샤니가 리주 충부리.
0: 라게 디레제나 녀랄 시진이 셰야. 동외토 나랑 그 충지 가사 판롱싱에 디다. 너니 발량 좋아. 가게 메다. 님제 가로 드뇨메.
1: 인기 말이 니 상모 통주 매도 게임스 말이 좀뒤 체임스 말이
0: 주머지 상모 주머지 급뒤 니랑 롱라인 체도 간소니 체비 매도데 말에 뉴 모랑 체비 모랑게 모슬로 출로쇼 라 이 지금은 드나 니 가로 키치다 돈도 제키치
1: 말이 말이 다야랑 가로 쉬버리 대리문에레 주머리
0: 대리문에 인고추 돈도 판로다 니 가로 레로시 군인이가 엄지리 你先黄了范荣姑娘文山了解决不下清楚文山了解决不下还了嘞除了让给生就点没被除了穷死的吴州里文山的吴州派了那么大两万你给他死要的让给解决要我写信没多啥卡拉古语那文山个没意义吴州了除了钱不穷咋文山谁敢理我啥接上吴州了除了钱不穷咋你先没钱把文山车军你接着面对面的苍茫文山了 除了给救不下，请不起。让很多姨妈见了，你现在生就对她心里。

0: 요베 사람 어린이 유지지 주주지 나나 야정아 파스 자대다 성문여 로지기
1: 교소쇼
0: 가르송
1: 원샷면제 깐짱지 시비요마니 교소
0: 자뉴도에 단다 견연에 조단 야게 간시 돈도도스 구나 파르삼데 레바
1: 잔티리 파르삼 파르 구자원에 토마리 니아칼리 엔제 교고소 노마리
0: 마레 장압다마시다 내조 갈라소 아
1: 자뉴아 니뜻 되오시오 원샷면제 니 원샷기 켈레 챔부지리 소저 원샷리오리 니네 원샷 교고출로 연조요리 직전에 교고요르다
0: 출로 중석 마레 우조르리 니다선 주나 띵도 뜨그메베
1: 니 하고스 탄다랑 세브시시모소 니네 예바르도 니아칼리 엔제 교고소
0: 对大地上看了年的早晚的有吗这周国让这种啊姑妹的不是的你也看了女士你也让你啊说天说用的呗我让你因为你们都低下有的我让你也把都你们最年轻小的你们最年轻小的人让给铁位你也看了年无事周国我让你你们都铁上穷不知他的铁上钱不特别苦个不上不知这早晚的送去有吗这低下低下我让你他的铁上穷差不多老板娘跟几种比呢
1: 我让你天下从下进这个对话那最土的天下从下起这对话那最土的让他们自己这些去有吗你让我给他困住一遍你躺在哪里啊谁不谁也透明度你那让什么多的我让你老板不帮我你不谢谢要不的你让你那些女人让俺一起听着起的听着起的用途啊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他讲我们先给
0: 영아, 부신바, 단일 라리아 주도 제도미도, 란조도인의 종식.
1: 야주.
0: 종비는 상가 갈라트 종, 니의 종무다.
1: 저.
0: 지겹사, 장가 대리, 종식.
1: 俺喊你别着急，早那你们都走过来，
0: 出不送咱那个条件，你还念我哩？你让开，早晚的你个妹。杨啊，郭小杨，这里那个祖籍俺让你下个个的，只做生意，明哪个天都行，吃三个天都吃啥？

저, 저, 누구들 아, 누구들 아, 저. 마법쇼. 로춘주 등재. 어, 공부디 본인 거 맞지? 저, 저 나선로 마톰 또. 응외도 경하라버려 봐. 응외를 가라 알려요 봐. 어, 기도 기여요 말이라 시도 기좌요 말이. 소자 지그다. 소응외를 개 지그다 줘. 삼례 야고스톤다. 저랑 돈도 나로 로제 졸레베 니 지간 레데베 아마디 겨요 진요 주야 구데 얻다 저랑 돈도 삼로스톤다

0: 저랑 아제 규세공의 주모 수제 저랑 사가연 구대었다 돈도 저랑 초불루도 가시게 마자 조스 직제 메솜라네 랑구대었다 개체쉐디 저랑게 나도 저디게레 삼로스톤다 응어 꾸지 저랑 초비나 어느 안주 더와 가시기 라다 차게응 장모 매샤다 저
1: 가정다 용도에
0: 我就要了小店就叫看中大姐就要了马上啊真的念不及让给住姐顶这下子这就要了龙兰了这也叫可不动可不动大不赢了就要让查住的这要三头你就不行
1: 당타이 토그네 총지 다란 리스 야 총다 총다지
0: 말해 저 나 가린 총구래 나 총을 용구 말해 나를 돈도 로지 주제배 아무 유다 줘
1: 주제
0: 여저 년친 줘 이내 줘라 마 총마 총을 용구 말다
1: 满足的，然后对了，现在用过嘛的，叫了俺家拉雅米多啊，叫我那看过些啥多，
2: 对的，叫我照顾好些些，多个那穿啥些，到叫么多拉米多啊，你看得起我，看
0: 得起都要米多，
2: 我叫下相依，啊，咱落地不起。
3: 추신이 살지 시사야조 충분히 쓰기도가 가리 터근에 충지유래
4: 시사야조 알간조시야 비게 도저 집시도 예장로 타수해서 삼촌
3: 영아 도저 내마 좀 걸라 치구이도 마비로 왕어지 발송도 치구이도 가보시라 하유
0: 왜 랑샤샹 종조르베 아 메도나라 비야 염려 요르베
3: 저 우가자 간을 고양이야 제가 용지 과주 팀이다
5: 난지 투신 차르네 투조다
6: 어야 과주 팀 요리 꿀에 가서 찰레는 같아
7: 아자 대리님의 도둑들의 총비는 고시아위원과 우르베
6: 삼촌 등재 체과예요 마리
7: 가리이나
6: 라지 구탕사의 인벌신의 유장 구다 등재 체수의 마리
7: 에이 대리 소아교수는 시블레 거리
6: 리다 순보 대인 가드가 드린 고시아위원과 로봇이다 쓰기 토스님부대 견조경제 유장 송수주주 마세 송샤 등재기 등하나 줘야 줄로 상문 예사 어야 다 줘 신기업사 당 마시
7: 줘
1: 出谢谢你的的 耶
8: 让给 明马 丢松天的阿特古马的 西天的大大之下
1: 你这样马天就阿拉你结古马是 见不得到你的的
8: 唐古摩的当参学的 七不西拉之 唐的你的下 都是你的主学
1: 你可让我这下的大地 장기 개발 시비
8: 시비 투명세 아기스 당 시기
1: 보고 시부디게 연이 가치없지 나를 남은 체험에 재미도 나가 뒤차오 방가다 비야 저거지
8: 보랑 시기도 약차니 룽도즈랑다 약바슈 부콘즈 로 여만이 봐 남은 시다 퍼지지
1: 마시네 그치스 자삼다다 레리야 우디 육샤제 징민스 更为创始者的钱
8: 铺钱不恰当，是算生存药的。今晚你去多钱买的？五哥。
1: 杨安，杨安，杨安，你军头是买的，可是军队有点急着救下。
8: 他们心里的真难打。啊。
1: 你丢手买的那东西就叫意思，他的人我那特别念一遍。

0: 사제 되니 이거 두게.
1: 니게. 사가 것도 준주디. 돈도 대요. 저 삼삼 좀 로주 브랜치 버다. 좀도 제 주민도. 다그랑 할 대샤.
0: 나라니 교르샤.
1: 디다리. 탄다셰비 뭐 로주 브랜치 임시.
0: 땡은 언니디 클라사가 요림시. 비라 생카셰리. 바담다 고베 규마 데르마지 링그리. 트리니에 땡은 응시시 렘비.
1: 세베.
0: 나비라 통금이.
1: 도스토. 이다.
0: 도스네 통쇼리. 니랑 알키스토 시에유.
1: 영아. 니엘 클라세. 세차스노. 은희님도 샤브룽을 통과죠. 트리니에 라라. 벨란디 아라. 제드시 카치기기. 고치지 마 심즈리.
0: 라디 제치과 여르비.
1: 랄리아스티.
0: 라디레 로그마리. 바라니 초고르 봐. 티린도 좀더 초고도 로저이.
1: 디레방 아유. 무이도 지식 체도 남자랑지. 제스. 다 제브랑랑 이게 시에메. 보셔 봐. 주저니 랄리아 지고마 사스기.
0: 무이메 차지. 초고 잘 교로. 디페베 시단시리. 캡산 준비 마치 탄당아 라닝을 균신 초고리 대패배 시단시 말비
1: 지나가 내 저거래 아
0: 미모치보다 차마차마 뛴지 와 라닝을 균신 초고시 교리
1: 나 라닝을 저 바송도 초고르 봐
0: 다가리 제일아 무이고 전도 미교로 마세 로주장 하셔야 된게 지도는 맞아요 봐. 예, 아버지 그러버리. 딩우유 랩버 마리. 미 랩버리. 말하니 미 폐업이 쏜사지. 우유 토마타. 남산 머룬 확장치. 저거 편주인 찍어요 마리. 지링 된다 니 최바지 틱장. 가오유 부지리 그러버리. 캐시 노비이나. 말하니 족수 시간 클라스에 대야 용구르비.
1: 제나 레주지 규리 레주제 뱀맴 쳔 더러봐
0: 전다 하실 레주시야 요리 하실 레주시야 요마리 사강 꼭 주디 능신 로주장 하실 치니 균도 줘야 요마리

0: 우네이 데리 우네 용수 마시 지만이 라 알아야죠 데리 미다 좀 뒤에 내가 고시야 이 우네이다 小姨다
1: 랑 데리 신의 용비
0: 지금 마셔봐 배셔유시의 등줄도
1: 네 랑가 고알 밀가부 두시에 데 랑가 이지 재미죠
0: 주정아 시행 부지
1: 시이 시제
0: 왜 나 로봇이다
1: 영아 영 거쳐 가지고 그래
0: 시한게 고베 우수대 되다 애가 되시야 싸부차 가시니
1: 랑지 노세 랑충아 야스이 우수니 안무도 아유
0: 야지 나서 나를 보면 심어도 중국매다 네대는 보모자야 우수도 하나 나 나를 보지응이 주저 증아스페
1: 남이 두자 등재리시야 별로미
0: 아니 너도 지표다
1: 저부팅아
0: 어
2: 자자단 대비 조건아 보소 현재 공주들리 민생 부의 등급이 샤니 상으로 자수 이동호의 채무대 조상 서린이 상마 년도 종회 두 등급이 상마야 나당 자와 人民车队那年 시에무콩 지구 최신 유기리 고수레스나 홍아주 하장 가부 체세 이우마 세모 회샤우 윤리 대미 대표 가봐 윤리 세모 회샤우 윤 당아 유구리 세모 회샤우 윤

0: cha-cha.
1: Give us a little bit of a
2: 아래 시에 야오딘데 다시그레 삼삼마슝아
1: 다그레 문에 역시라다나 그린다 드네베다 드네베다

0: 죽은 저 씨가
1: 다들 삼로 코하면서 얘네 댄댄 탁주야고 치기.
0: 영아, 된다들 안 넣어 찌증이다. 얘네 탁주 그저 제유매 녀랑 아 녀사 죽유. 된다 신다 녀 죽어 친구.
1: 자네 녀사 죽으리. 더 대식 되다. 전도 된다 신다 가려요.
0: 세미 구조고 된다.
1: 자게 그저 시지요.
0: 근데스 지주유. 샴푸시 지주리. 가다 주주 니다 세비디 도규키니 용마리. 니 로디게 날 주주게 세미구쇼가 아마 제베 레거다. 주주게 세미구쇼 장베 지동상마 직진이 이제 뭐라 시행이. 군이 지구 유내면에 가다 세미구쇼 내수데 저 신주기.
1: 참보 여리비. 제마 부팅다 기지시 그제 가도 대주리.
0: 주주다 주도 에. 샤로지 튀균 버셔 십시 체베 모두 무슨 민부시 라요리 미르 가부 유네 시에모 되부다 차와 사고 유네 고고 수수 제 제가 주지 맞은 내 세미 구셜 카사 유나 니다 샵샵 하나 줘 마리라 니다 쓰여 마리
1: 좀 젠데 다 그러리 저다 디 세미 구셜 시에 초리 이네 다들 알롱라베가 시아가 치비나 전다 매바 죽거다 딜레니아 시아가 친구
0: 자해 도도녀를 하야 지금이 누구에 수치네 집을 란치는 용마다
1: 카리나
0: 카리네 무희인도 맛이다
1: 디샤 디샤 아야 지금이 랑 되었지 뒤소아
0: 영아 가다 데레 레스 게민도 랑 가르쳐가 주고 있네 조장치시 님의 골을 니에 대대하고 건다 랑경아 제가 쇼다 어떠다리 범위대 과친소
1: 난 로스, 모란 소우 스트로지 소용구 인사.
0: 범등원에 야구시도. 어제 로다니 여러배 아. 니엘 미러 클라스 단지 야주러 그러봐. 장을 내가 제단 대지 되다. 오나. 된다디 바보다 아마시에는 균을 용구 말다. 남게 라무고 주다 은이게 모두 수지가 마심 채우지
1: 포총아 나를 그뒤 전다 챔보시더니 라가 시로 시기도 와
0: 나에 나야 사치 스바지다 케메다 고바고 요것도 내 고바 어쩌리 나 가서 기부다가 야 카디디 치기
1: 장게 로니 시켰다 기스 시키다 라마인도 시시 죽인다
2: 광모수, 엄치 파는 데도 왜?
3: 또, 야피다.

0: 저 녀석이 어깨 주어. 난 임칭이네 여기.
1: 영아, 니 엄마 스키요.
2: 다는 내 맘에 안 가나 되어야지. 매인 제우는 내 맘에 퇴근 손짓은 되지.
0: 쟤는 아무 일 다가시 여기 내 맘에 안에 뒤뒤 많은 시주에 다녀오는 커서 쟤는 되지
2: 뺏어. 영아, 되지. 야, 준주 여기 있냐 라.
0: 터지나.
3: 으지.
0: 으지. 부징아 칼라기야 연배. 부징에 담봉아 생활리지. 마시해줘.
3: 쟤네랑 부징 토지왜.
0: 토지. 네게 시야자마죠. 니쿠데시야. 제일 용기인.
3: 영아. 그래도 낭담도 와.
0: 어제.
3: 지샤.
0: 나 천지회.
3: 아. 마리. 네 근처에서 연결해.
0: 얘 난초 구유.
3: 라시라 천지.
0: 관다티지 님도 하나서도 진주면 저 셰초래.
3: 더 용미도 미신다다 좀 되셔서. 어, 진짜치. 녀라라 민자스테오. 뒤주유디 나 가봐겠슈.
0: 민자도아. 손체부게 구이베.
3: 디제저와.
0: 관다문에 뒤주매베.
3: 원에 뒤주미. 전다 챙부슈. 하제 소사.
0: 영아. 전지 토유.
3: 영아.
0: 응. 바이바이.
3: 바이바이.
2: 아니 고자.
1: 간다. 레스케 민도. 라모트 니토스 코제드.
2: 다니메. 니 출렌가 친구.
1: 니 출렌차. 어제 자 그때 요한바 아.
2: 아쇼가 레그메자 용비. 저니 코데자. 아이서버지 니 쇼샤.
4: 나 조지 데이터. 아. 랑게 뉴베.
1: 아.
4: 세다야 뉴제 갈제가.
1: 아. 마시 녜 뉴메. 추초 추초 추초 쉰베 뉴제 킬레샤.
4: 고마 친수.
1: 어, 출로 친수. 어.
3: 딱다 친수. 칼라사토.
4: 아, 자래가 메다 취지. 딘데 뉴제 녜서 그래.
3: 갈수요.
1: 제자체 주저 증에 수고다체 딘데 뉴제 갈초래. 아. 박심아 저 뒤니데다 니진의 마포 토부자장 포부칸데는 커도 맹간에 등그르다.
3: 영아, 녜 놓샤. 녜 놓샤. 영아, 도스네 녜 토부뇨가 친구아.
4: 영아, 이내 대령아 룩시.

0: 난 잘못이 믿고 해. 장게 가서 롭친기 뒤뒤 뒤 챙수 있고 해.
1: 로카시에 나라. 원의 중도 하장 채부 신시야. 제 나르기 리디 마리. 최저
0: 나르기 길주 뒤시.
1: 이치마소.
0: 小范，麻得西，哎呀，俺让生母麻得的，这里俺大苗样给克拉特当兵，我你给三三写的，念了么子了？嘿嘿，当俺让是给就用个李李写，给就用那李李写的。小什么？三个一。
1: 거야 주문에 네 삼르던 게 대비 수이랑을 가르쳐야지 야는 랑게 밀을 가르쳐봐
2: 닝 집에 두게
1: 닝 집에 두 화부터 뒤에 네 어야 심어 줘 오늘 중도 채를 빼지
2: 닝 집에는 지구하지 할일 공부지
1: 양아
2: 네 자포 증거 차가만 좀 자가 지가
1: 나 야친 대 민도 Nyangasne, sao ku gopdo di golde buri siyebi. Dagda tikje, samyo gu shu chedu nizu lhasunga, jo ninsheji samrdan chugi.
2: Doida rani, yama chibje demdeje de.
1: Nyerang lshio, shawwe. Da joge ngulin shuyi jima jibda, ngulin shuyi dingsev jima jibi na, ngani kema lin takchuyi.
2: Dode si doida. Rang a shu da, pujing da, fei xiao yi yengi kincheje.
1: 세미구쇼고래.
2: 어, 킨드스야 세미구쇼디.
1: 어, 디거시에나 시린시에제 열다.
2: 안 나오면도.
1: 아, 쟤는 꼭 근해 주제 시에구리.
2: 권해 시에다.
1: 영아.

0: 알겠어.
1: 더게 들려고 실이어리 야규.
0: 뭐라대대고 이브랑게 근데 시죠.
1: 샤브 강진이게 안 하시죠. 아차 쇼윤게 야 진이 강고시. 뭐랑 된다 참 예신기.
0: 된다 참고랑게 시구유. 머신에 샤브 강진이게 거리인 사람 시어버려.
1: 샤브 강진이게 안 하셔 어찌 있자. 거리네 시스이지.
0: 뭐랑 나는 뭐 대치. 대대야 거리인. 주고 대고 요래 야나 민희님도 대고 요래.
2: 민희. 마더부.
0: 알레. 도지. 포테르스 대부시도아. 장포르베야.
2: 올라스페.
3: 올라 감사.
0: 어, 양타주이다.
2: 키이게 되는 짓이죠.
0: 아, 어, 네, 네 갈사. 샤브르 강 진이게 마시해줘.
2: 진이 애고 참 하고 주게.
0: 아, 카지 하고 주. 카지 탄다.
2: 키치마리 쇼세 쇼래. 아, 한 분이 이 조그치 구이 조그치다 여시다 다행히

0: 다 칩샤샤. 나 두기.
1: 저 가려오리. 또 되다. 진주미르라 세초리.
0: 가시오리.
1: 가르시에네 리그리. 칸다가 랑기시디 다야가부유. 드스.
2: 계시다.

0: 푸징은 라지. 지저 이제 셔시야. 그뒤 이네 니슴 주기 디기. 이네 용마지. 띵예 벌은 소자. 니지 용마지베.
1: 말로로 죽음이 누구이?
0: 기지니에 시에 웹지. 我谈的枪是没用的不久的。电器被裂个切面切，鞋带么都新面。你个阿娘们举个咋？谈的啥个阿得嘛的？

0: 치다.
1: 랑게 충지 참바 암지지게 라르 로터기 익숙도.
0: 지.
1: 첸직다 마치야 가세.
0: 네 야고 직접 쳤삼네. 셈나 셈네도.
1: 셈네 선답 쳐오지.
0: 라유장 샤토미도.
1: 나라니 삼민도.
0: 거지대 삼부민도.
1: 매체 다와. 신탄 다와. 지동 다와.
0: 와랑 매체 다와다. 신탄 다와. 지동 다와. 니 되시라도.
1: 칸다랑다 된데 정 마시.
0: 배셔다.
1: 빈나. 니에 대마.
0: 아마 클리셰다 카리 사지 고파리 용아 냐람 살리 용 데사샤
1: 카제도
0: 니에주조 겐바 고샤숑샤

0: 我是你的，那不好死的哈。嗯，这叫，这些送。现在最是听我说，你那块多少的对，可多少桶子？
1: 杨虎兄，钱那地方是，这叫，大家都觉得，家财多少东古里有。这只钱啥，第一天了嘛，抢就不余。
2: 这是他爹们去，去的对年岁面了，大我是大。让爹军到马去，放路在这车里上去。
3: 这没了对我这东西的。
2: 教授，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바리니스 잡아 가려. 그때도 본질 민노 느껴서 그렇다.
1: 너무네 미게 된다.
0: 쟤는 역도 열다. 속에 담가.
1: 야.
0: 세르테미도 타니 차시야.
1: 지송의 부딩아.
0: 지송 빙쇼 챙스케빈다. 다 라인다. 장구시.
1: 对的。 견사 가증해 봐.
2: 장민 왕환사르바 나화자디리베
1: 예 가시기
2: 부구시도 민러 왕왕진시기
1: 레네 푸리
2: 부구대 민디제다제 가시가 라레마르디 체수시아 치디비
1: 라 가시야 장게 그랬으죠
2: 디제스케 치바다 레라바시라리
1: 니 라시아이다 아 디제시키 쇼아시
3: 니아시나 그 포르셔 시아가치
1: 장게지 치시다 하이덴 제진 샤오 니 아치 주미다 우리
2: 집에 디제 군유민도

0: Lengge Gungamsa. Kirangge Nidu Dijijir ya Samdanyu Yuwe. Chuchibu Yine, Damya Dijijir Chorona Yuyu Du, Sengyu Na Gubgubla, Rinyi Xiaoyu Gubu Siwada, Gubgubla Riju Ji Siguyo Ri. Sengyu Na Xeda Di Nobu Jibesna, Tiongwe To Dinyi Dene Jigyo Ma Ri. Lezen Kumar Ngan Zui Rinyi Xiaoyu Gubu Gwa Xiebi Yin, Tarik Lezen Na Riju Gwa Xiu Yin. Riju Siya Di Kichung Du Yigu Na Tumbe Kwe Jia Ji Yibada, Di Jir Riguyu Du Tunguyo Ri. Chaujar Chenpo Pabada, Kangya Shuwam, Gakzo Khashowe Gubsu, Chulo Chenpo Riyipu Damya Sapso Da, Dushu Nyamdo Dijian, Sisu Mangbo Dube Chulo Chupuyo Ri. Dor Dujian Jik Shubi Na, Riju Siya Di Damya Da, Dor Dube Chulo Ri. Di Nyurze Hajangi Gubada, Shukta Di Yule Hajangi Chenpoyo Ri, Tepo Yinchin Gubdab Dene Yoma Ri. 让这几个给 日剧给女子 求求做的鲁鲁大鲁强给日剧的 北下下面的四川大 云南 人就甘肃 从文所知 他的给丑中三拉 我也不 萨布松忙为 查家的亲不婆婆姨呢 日剧切个有事 他关注一对 下水切个居所 查家的不住切个 日剧养子听过有事 北下下呢 甘肃给 竹区日剧大 四川给 应秀荣给 日剧所呢 苍面哈国为 女子特别为 必须起的 让这几个里啊, 日语给, 是云切我的, 退毛啊, 多数切我几个, 开局点有日, 日语给女子策, 哈江前不约杂, 今年, 你贴嘛, 创作的, 熊人, 三不所, 蒙西之贵, 多了我的, 各部行里啊, 甘不卡线啊, 超容别提, 甘有无有日, 你呢也呢的, 出桌子的, 长达里啊, 有我东个语文马斯, 各部这个嘎姐, 美剧里啊, 出了听不有日, 숨네 딜루불 토피아리아 튕구여지 밀 철시다 철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니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딤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난네 메워르기 자단 자외 우주 침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뇨 마치아보다 추나로라 두수다 담자 망부 제유부여지 슝람기 쇼니 가과암야나 땡어시 윈치웨 리주 튜슈 유사 차자치부 법에 지혜라 리주 튜니여지 능주디리 튜친 리주 튜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통순 칠기치 치고부여지 계시 리구이도 유베이나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리구이 쇼니기 토살 회고이블레 초슝도 피규자와니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게 교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페토 마리 뒤종소 셈벌림제 남자 큐니 치료 마리 대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차와서 배제제 제윤이 뒤 뒤도도 공주치오제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리 녀사 슈초오지라 대가 정주 튕고 제보다 야나 체긴 뉴신 두단 셈바 녀사 슈초오지 녀사 슈디 리주베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윤이 뒤제 세브슈도 고데 정주 뉴제 바르다 녀시 띵규 여비기나 지레 개베 체도 년가 인제 지도지 리주사디 베즈윙기 창자르 법에 주기 쓰시기 뉴지지 딜 루부 정신 치워다 도르슈 첨부여리 창매 계지딘데 세브 니고버디 우즈 첨부 튀나 토사르츠 제소 딘자 군기 쯔지르 쪽 지버디지
1: 용구유 티딘 주마주 공유이 추주된라 캄양상
2: 발라다 암라니기 디탄르 토나 치바르 꾸티 동치 만취 푸나니기 셰바토 녜퍼단르유 콘조르레게 꾸꾸 긴키 만취 니르신 쿠니기 디탄기 초아르단라 따꾸 카토꾸니 감소
3: 어지 보모디 카르치에브제 골론 주보자
2: 발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 야구나샤 나 안탕보담스
4: Lukunki, such a chuckle, they are the two one.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엄마 같이 있어. 네 밥에 쇼가 넣는 거냐 그래야.
1: 장밥 케이스 내 단도부터 칼라지에서 먹소.
0: 칼라세 먹소에.
1: 당구 남질 메자던 기대시.
0: 가르 메자담리.
1: 주시디.
0: 원에 단도에.
1: 어 메자다스. 네 답부터 장밥아. 먹이비디레 제버 괜히 돈요메. 마리 먹이 마리. 다니 셰시 먹소. 쓴나 깨지디 셰스 메브자. 가나 먹이비시라시기. 다들 칼라이 썩으면 둘라 니 카드도 세배니 깨진 년부들이 먹고 시해줘
0: 디스 아마 롱마시다 니 바바 카드 시가 친구

0: 중독해.
1: 심부스샤. 저거 나시시 교시시디 세브 당고이다. 오늘 비싸 잡시도.
0: 나 요에. 어찌 녀진다. 사너제 겸 말다.
1: 쟤는 경아 저거 저거 뭐임디. 계좌 쳐봐.
0: 지다양 총미도. 얘 아자 칼은 년제 수입이. 딜레 알장 못 하고 주인. 최소한 얘기 세지 민도.
1: 보다 다게 집아 야우스샤.
0: 얘 돈도 세지 못 하시고. 대리 딜레 야우스고.
1: 아, 지다 소마시. 세서만 나 숨리 해 봐.
2: 뭐랄 소르추다. 야, 간통도. 미마 팀 소신러. 정다 쳐야디. 롭종 가르쳐오도. 님은 숨스 짱스.
1: 장야디 익지다. 니법다야. 띵조시다. 야오디제 몽고 장비다. 학바르도 신정기 니법도 뒤 로셰지 냐베 총수신주디 총기 첨부질 준두 문행은의 항상에 제주. 뭐란 소소리 열개시라지스.
3: 저도 좀 얘기 주시지니 동호다 되지 내 주녀사슈 주시 좀 지디 세시제다 텐데제스고기
0: 어야 용구이다 나 체디 좋았대다
3: 어지 용아 다들 내 좋았더이다
0: 어 양가제도
3: 사과 달루 딱다르샤
0: 아지
2: 아티샤 티샤
0: 마드다
1: 제야 마드다 문에 사간 줘도 수와
0: 예 작게 접제 간격이
3: 용아
2: 조로마 팀소싱 주시 가르카르도 아
1: 녀토베 레망치 망글레갱샤 시림기 망소 망자자 녀 주시드게 녀사 쉐비 망치 추다 로 부주글레가 메강자기 야르다야 망치 디게 내드르샤
2: 제사 맞을 태우고 제디소 뉴슈 첨부 요르다 망소게 생부시학 내드 탁취 세우여나 이제 우고지 이내 다처 나라소 강에시라 체대요리라 무이네 공부시라르다

0: 여기 예수배사다. 미망 투접시. 기내 예셰베 기자. 통유메디니. 큐르시마소. 이내니 기자 장고셔야디. 타큐브치기. 디츠디 예잔 미쿠싱비. 화친기 돕슈드 제슈. 장게셰 타그시. 시림기 우지시디. 야란 고더. 마디안 굽더구시. 전화디 예시구유. 인형아 라주 낙세나라 신도 주고 매바 유보 시다네 제야 요즈바 장가이니 따주 먹고 싶대 소바 비사전 유고다 딥주 소사 더도
1: 저러마 저런 게 셰비 유리 퇴세 손사 편제 퇴야 고부지 다다나 레셈보다 신치네 지규 매베 신차 도담내 부칭미도 제장아란소 소람 쇼브르다 계세 저런 게 다리 주시대 야게제 간에 담르다미이너 겁디디 비서그리
0: 라웨 자게시니 샘딩기 기체 세브시스 제능에 장 샘딩기 시 니트시디 공실 예상 수비 마세 더도 디나라 난도 사브디 근육이 부이
1: 니신추 화신게 동원에 수를 신니 정시 두고 사르다 저런 로봇의 생리 20시
0: 그래 아라디 녀자 할게기 세계 신주치아디 각동 제베 마세 더동 알아주 나글레주 용러 교용의 신주치아 각동 제우시 알아주 디제스제니 용야미도 더도 디제스제비너 자쉬다 알아주 지르부소 라터그즈베아 자아라 야구도 야스기

0: 지부증아 당하셔보 시아시장 보시지 지부도 오지마 인유슈니셔보 미사인데 쓰고 라니스도 라시다 나이게 인슈조여 디제티라 예지디 세니 여르베아 나 닝레 치수다 차르샤 퇴외도 나탄 수비레 리네카 제도무도 라 낙제네카 제도우미도
1: 给允许着有咱四门大路工的人，机会绝对没多。啊，但这是这次，不叫我去打麻将，没准单就叫起不都，没过问那前面情势。啊，但这下的我想嘛这，用下过些的，你家你让这些我上去。我有个给允许着有，让还有个谁，你让下在当面写一个。 让给什么下注？你最差不多，我做嘛也不行。咋会参他个吧？给允许着有是吧？我做些渠道前的确有嘛这，说说说说，继续给不是下。啊，中午还接不？
2: 永祥给追些些东西不是？
1: 追些。在那街边新竹街马桥吧，追些的没些钱的要不起来多，一路追些多，上路当不起。俺这边没忙过几个地干了，生意接不起。一年生意来接不起了，物质了涨啥下？说句为了给永祥手里的钱的。
2: 出席地，马币是了不下，一年谜底，我那也无做差了，别人下，马年被马在，通通出席地，中间密码推送了别不急，你讲通通看牛吃下，看牛，就用那新竹个动车轨，我这里干的有的，老弟给拿了，我让谁老大人新竹菜来给你，地来水年寒大，面干老摘下金来来就当土里，通通啷个说。
1: 老提出去，我让谁提个汤不是吧？嗯，你的，嗯，张国贤的丧嘛，你我催我，张国贤的你心定了。 给不缺那么多，我那兴趣是要参加些酒杯的，那个来不出错，肯定是给不起。你看那些对联，那么要是一年工资，工资不够就出来买不起。我这不可算什么事？你那个是？
0: 那些姐姐的这钱不是，我最嘛些最现实，谈的嘛些可最现实。这不正啊？既然你学的，兴趣些参照钱我人嘛些。大侄子有想，退回头点做物质的。
1: 也个别上不来，同大事，我让苏娜来说不是，我让苏玉是对马玉子，我最是的，那个谁了，空心里给我们几个是不？嗯，
3: 中午，让给永祥几个对的，苏差不多。一起撒动。
1: 키키나마도마토안주나레소바츠니카르체프시나르니주라소웨니주체무라소니주체무카르라소쉐다바바
4: 바브라나레소베닝도키제베진루촌도주그리스코브다가안주가예슈구유
1: 该也许会的。你都是对该也许你说什么多？该也许你意思嘛些？你可这些年娘也许你说什么多？
4: 让给小妹提的钱给点呢，娘也许对咱爸，没有娘有几码事？
1: 啊，这山南到底这么难用土的？俺他那点点么土的？
4: 给是让给些送啊。
5: 爸爸。
0: 바브랑 비침 총도 주디 체레 대비 신주 각동다 평양의 신주 각동자 주식이 주님비
2: 아래 디케란즈 시야기 되시디지베 아 가시 네 주시디 공신을 깨너 무슨 매배 아
3: 마리 바바 창매님도 주도시는 용마비 디콩라 바브랑게 주시디 전기 미마 투조를 해주디 민망국의 미툰 지금이 도가 다른 것이야 말이 먼저 수주회라라 차샤비나 응위위 먹고든지 근데 스테어리 돈도 나라야 소비다 데블레니르비나 무스키르 흐마리 계속원의 신주각동 전에 주요 랜삼샤고 키리
2: 저게시는 시계집들이 요마시
4: 자이나 보고수 삼자만 님자가 치르 자마사 자마사스 자라 태국 가수 시험소 아 하과도 우지르 자마사스 러브스버 잔디레 양치 수주회라라 자사샤 잔튼다 시야유 보풍이 담사르다 다는 우지에게 보풍을 제십시
2: 예시야 된다 저게 그저 시주
4: 나
2: 우지를 십제 시야디 상황다
0: 니세공 중지다 수지 청천주중로 촌소디 수지위라다 주장고라 까면너디 보풍고스무스 되네 수지왕라게 너구일라 신기기 신대면너 전에 소경난구스무스
4: 对的 우지에게 디제 수문두게 장애 통치체혹시 보고 약게 집에 든다 챔부르다
2: 디제 이봐 자샤니 전달다고 마스비야 계세가게 중급에너 동부수바
4: 장애 보풍을 디제 신이 요즈비
3: 아마 다바바카고마소다 마레데나 세계신주다 교용의 신주각동치야 등음지잠리 상매신세리 더비알레제야 요구리
4: 지 부디이는 도도라게 바베 초체가지
3: 칸다테린 바브랑 비진리야 주시티키제 침비이나 개침부리 이내왕주 너구기 마웅 피게다 시림기 망조 초알리야 슈킨티그리 태외 친중왕주 낭 피게레 슈킨티그리 롬조러 장장님부 개윤슈구리 更新신예디 아인이부리 실례게 지존라니 레야야오시라치기 유고주 광어창매 등조 토탁주리샤 디간라 바풍 아주 러충슈 럽신로머리 칠레글루빈의 럽준세자 우지게 통진시기 탄대 투주리야 우지다 망조를 자사비나 아랑조 견신부르마르비
5: 바바 계속 창무신 롱도 차브라지
2: 계속 시연 대회 롱도 차브시
5: 니에스는 미게 롱도 차브리스유
2: 니에스는 나그르다 계급 롱도 차브스유
5: 계급 된다랑 아주 소비 삼르다리 두게
2: 아랑조 소바 계급이 다오시 저게 쟤는 술롱도 잡시
5: 쟤는 주식 총빈 내주 탁주 통시비
2: 다니엘 고츠스 기란주 시에다 제비는 내 주식이 비질 내사 주가만 주스 시오르바
4: 지
2: 버퍼 저게 쟤는

0: 아마 남자지 소용 가르세요.
1: 뺏사샤. 뺏사샤. 뺏사샤. 기나기 익지리. 장바베 키도와 포르투디네 요규차라.
2: 알로 중디. 비지기 예수비사 소지리 요유.
3: 아마 아자 요도다. 먼저 방문에 인진에 띵도와.
2: 먼저 나글레 소보소. 갈레 카오시라시. 모두 쇼게 나글레 소바. 도구시 안에 그시.
1: 对对我空的地，
2: 我就特别给你多啊，你那边的仓库多不下？对对，俺们啥呢？可对你爸爸捐钱才去的，捐钱才做，给不起了，这对怕吃不起，着土过日，土老大，可多，我说要下马昆明了。你当出了有什么？
3: 阿妈，生意谈到你这年薪几卡的，全部存到点里，对对，大小的，
2: 可是我是。你这个薪资这可这下多。 기나즈
4: 바르디겔 시시다. 레시다. 바르디게 지비기 송부치게 나즈 나그자 싱진요가 요디 고스스 바르제게 발린시 교시 나즈 나그지디 다데 싱주 제제 다스 데스메 차샤 로디게나 나즈 싱먼 구제 싱소시아 뉴뉴다 소교 제야 마시 녀가 즈지 고라 타마소 우지리 켈린 슈비디 녀 주모토사 라타마소
2: 他的措施准备起了，念俺最小心安理逻辑，任务起步，体会迷茫哎，星座家的，那在所讲起需要点了，别客气，的确前面呢，俺最我讲起任务的，哪么样难度些？这，你可忘记没呢？果然那可我死不了。 미배
4: 뭐지라? 너네 십지 시해줘.
2: 대급제 대제 법조로 나 미수직에 수가요 님도.
0: 멋있는 아주 루루제 봐봐라.
1: 진풍만 봐. 계시에 먹어.
2: 허지, 기라스 구부 동생 마시. 네게 저 가르뉴도 돼 아. 비지기 신도 허소. 수발리. 더더디너 계요를 계자 유배 야시생마. 나라주 능무상 좀 도와. 도스네. 나란주디 짱마요사도.
0: 바바, 디요. 자제 선장님 그 대신 말베니.
2: 다그지.
1: 마바오펑. 자또끼디리 그제제.
2: 나가마. 장가시소. 조규요메.
1: 조규메.
2: 조야메스 전장가치니 봐.
1: 다리 람비지를 총도 써야디 멋시셰나. 담사시리. 이내 랑게 인지 고치니티체. 신주 체내 개베 가게 주시디 키치. 베네베토야도 키니 키브지 랑게 인지디 야제과 카로제 아 돈도 총신토 담제르시 돈도 부장 뒤르 게용 미마창마 신주 체내 게초무 유사치 라수 인스무도
2: 다링아 고급 상고디 샤브스바 되규이너 공심기 우지 그바제 도시 구지게가 쉬스너 니마시니 구스베아

0: 아마 또다 차우시 우스던 게 니에 봐봐
1: 라바 왜 걸 시험 보고 마 대신 클라소
0: 야 또다
2: 바방 랑게 세네 금주나 칼라루다 오마 용산 생가 지간 대사 니게가 친구 망스 소르디
0: 용아
1: 마드 니에 셰 비게 주 고모 중에 지간 저 처음 뉴스 니에 키나 저 수 시험 줘 람바 부 주고 비게 삼단 주
0: 차우 시험 드릴 니에 봐 아마라 셈 내가 문두에
1: 정도 랑게 뉴스 타부도 니에 전다 가리 이네 랑바베 셰바 즈그유 이네 다리 있는 예시해봐 저기 예디제 시야디 내로 신중이다 신주 제마제가 된다 깬게 미중아 저 갑시 깊은 욕 맞죠 아주 돈도 대대 그 유자 초와 깨우 줘봐 미주 초와 여우 깨면 돈은 아주 초와 여우 깨도 줘봐 제마제 아
2: 바풍 근데야 하도 제도 디심도 하고 쓰이자 쏘다
0: 용아 사투 사투 아마
1: 클라소
0: 니엘은가 기지 시해주다 아마 삼르돈다 탄다 신규 마치야 내준 주고 말이 바베 신규 마치야 사디 내로 좀 세요리 미망고 먹고 시야 좀 세 크림에 신규유베
2: 아니 바방 게 시에디 좀 제도
0: 바쉐 마님 저조
1: 가봐 줘가
0: 말이 마마나 남주니 내가 유
2: 아니 아마나 나주히
1: 让给你最别上就是让这新之前的让就这么新美的啊让卷多用我们是给你的让给个无知一生不得啊一句起了我们是给关系卷多用新之前我就能民族还会赶快找我这边

0: 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드드 아메 카바제
1: 물레즈 찌추다
2: 그나야 什么事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게 자진추
0: 다 카바 추키슈 엔 솜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 메지 쯔츠낭

0: kabar jang du xia ne nyam tu di ji ji cuo wa ru
1: ting du ge kuo le di li xi ri yue du zuo chung yu jiang bu xi yin chung mu yi suo lian gun le sun xiu jin xing 特东西里给云江里主住滚堵围给你母差的苦弱秋末香香土油他们俩假作了对着色不脱了长而且为苦地里秋末若望为此所给娘心归老于搜查给那么几日一托年色西地托追望真不拉起 양의 기와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능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니린치비의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임바라지

0: 다 드린 뒤죽이 게임 배가 줄이 선수는 다가 시작이 된게 슈덴 자고 도지치
1: 퇴근 세리조 주리 땡고부탕 모체탕 신도 쇼고리강 멍점서 마세 가세탕 마세 토뇽 십진 딥티르 토낭 체고벌레 세리르 담가 미지베 쿰시 상보 자고 체고
2: ngopzai maangzu sebe na genzai de karay yorisi na ngopzai naalo le ya tsina yorza ani karay dozi na chogo gyaye de yaku shirai yorisi

0: 출로 니순키 군시
1: 여드 졸리바타 차자르 망웨 티드윈키 니순 예후치규 켄강 시드치 차자르 법드 고탕 기군 기능이 서주 캉베나 미주 응고 치고 캉베나 추주비 이나 뉴르토 로군 간이 람세 치딘 치고 톰람키 로슈 지고라 토낭 치고타 게디 로구 마르사 유나 제토 양다 린서 치니 로슈 디가라 니세 슈고 교주나 민로타 서제라 리미 쳔고 유베 교추 미키스 차자르 랑고르동드 목전 바로타 대부로 균이 년장라 뜻이 치디 계조 망고 유서를 주동이 졸로 튼거 뒤돌라 서버 토지 계좌 크일 최대한 제거다. 주 예윤 주 모두 치 뒤도도 지지 구라 타바리 겐니 로벽 능구 치발에 몽주기 최낭 주미종.
2: 지금 한게 디링기 남들 참을 주제소. 남아 한게 내 모두 이제 안 주리 생이 남들 카 신도 유이나 기나게 라도 타바기 토토 변종 농진년 지리 보기 조리 팅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 P P D 펌이 난데 시 조리. 조리 팅대기 토토 안 주리 생 비밍미야 산산 동글시 승유베 남아 한게 최낭 주리 생이 조리 공자 단체링 가리 남들 유네 태안 난 조리.

0: ཁྱི སུབུ ཐེད་དུ གི ཁེན་བ རུག་ཇ མིན་ན་ ཐ་ ཀ་གུ་ནེ་ དེ་བ ལང་གོར གི ཁལོ་བ སོ ཁུ་ནེ་ གི ཙུབ་བ ངེ་སུ ཇ་སུ དེ་ར དེབ་ དེ་ ཐུབ་ ཐོང་བ ར ཡོང་གུ ཡུབ་ཤི ཉལམ ཙོང་ གི ཁུར་ཡུ ཙན་རོ་ བ ཐུན་རུབ གི ཚང་མ ཕེན་ ཚུན ཅིག་བེན་ ཅི་རོ་ ཅིག་ དུ ཇེ་སུམ་ཤི ཁལོ་བ ཕེན་ཙོ གི ཁ་ཙན་ དེ་ར ལེབ་ཤི ཡིན ལང་གོར ནང་ ཡེ་གི ཡུ ཇེ་སུམ་ཤི ནེ་ཟེ་ ཁུ་ དུ ཡོང་ཆེ ཅང་ཤོ་དོང་ གི ཡུ་རེ་ རི་གུ ཆེ་བ ལ་ཟ་ར ཡུ་གོ དུ ཇོ་ཇོ ལ་དོང་ ཆེ་ ཡུབ་ཤི རི་ཝོ་ ཐོ་ ལ ལམ་ཐ་ རི་ནེ་ ཡ་ 초지라 강의 제급 초시 3개내 로교를 지혜비에 제와라 고겐 소미도 당나바 장샤오동키 산하바라 포장 포도라를 조규 바스 뉴스네야 단다 조토마송 레진 고급초나 조지 유예제 솜시 당나바 리타오이 머시 듄조수 로교 제바라 좀히도네야 로교 레든바 초로 초단 뜻디 토바 코든 제토바 코네 가조로 첨부 총시에 솜시 녜튜 장유전 두간타 총결의 총습 주준 팅키 표현 중 딜레이 십수 주단 초다 라다르 시에바 점배 제바타 라자타 로가 닝지 시지 참도제 총결의 네 딜레이 십수 테르송 딜레이 중의 냠도 도담 지단 사바 초대 지신유 대미니 조용기 딜레이 십수 전된 소조타 도다타 딜레이 십수 외 침디온 킹와 송주마세 시림 지소 주교 뉴바야 체로 동주 티시 십수 주단 대류계 탄 튼제 개고리 예유 대난 딜레 십수 사공 예제 타 도다기 장경 중의 두주 도담 대구다 용소지 태 딤빕 차창부 제유라 만조기 된베 중의 카세 메바 타 십수 천대 메바 소지 내도니 시기 초카기 겐디 카세 수여베 딜레 십수 루튼 타 시림 지조 주경 리바 치르 돈조로 군디 티비시 대간 탄 총지의 총습 주준 팅키 사공 튼레 총라 단돔 추지 뭐 니베 뜻이바 딩리 홍키 딜레 셰프슈 주단 시바 뜸바티 도담 첸덴 소와 푸 딜레 셰프슈 레리 견쟁앙 피게 돈조로 군디다마타 초카기 겐지 카세 수여베 딜레 셰프슈 첸덴 메바타 성싱기 네츠 타주 토규리 제솜시 딜레 셰프슈 주단 뜸바티 뒤간 쿠 서버 준 제키 뒤그 딜레 셰프슈 첸덴 용규타 중즈네 디귀 사베 딜레 셰프슈 뷰젤 춘젠 토규시 딜레 셰프슈 주단 티에낭 딜레기 로타 추가바타 데군낭 주도 미주바 소기 탭실레 데네 딜레 춘은 단데 돈 미주바 가제된 유라 침갱앙 사제 송주에타 메수 조람 송웨 능주 냉고 체유 테마제 테드윤 슈도타 이드윤 이차람루 수에네 군덴기 대구 토담타 겐데 단데 지수 체로 돈 괴주 양 괴시 레진 두간 주준 쳔베 사지카타 쳔바카키 딜레 셰프슈 주단라다르 체주라 대구 토담 체네 딜레 셰프슈 촘라 티베 쳔덴 젠토 돈주시 딜리 홍키 난주 딜레 셰프슈 중은 냠도 토담 치다 게겹다네 시주 지라 세제타 네비 튕교 용어 지교타 주지 제베 편제타 레리기 튕은 송제 체디 튜도토 시주 튕젠카 튜구창도 돈주마세 딜레 셰프슈 중은 냠도 토담 치다는 데네 시주 튕교타 레리 뷰고타도 조교
1: 因为人能够是个给这种期人松所追设计这么大人们做准做不说期忙边接到日本日本团日本团结接不大切军谁年总他想重组接了切别古街所追期恰仓为查瓦西准是小白出去给别托给这种期牛给我所一起设计所牛给把清楚他来落去在你得力先来通知一起接不大 추추추발 重翠他的切把借给做准生息时送张三堂牛给浸水所充满了力气吞空之巨切点总他乡重翠切人不松来切别古给协许色彩人心组别他家总体重翠女三别苍满牛给来过别图给别
2: 中国城市中东大中东大公司卡特所以呢你们来接你想去赶着去呢下来的所以呢大大量都是被美食给大别送到您他把那个真实的东西写也是有原因
1: 계속
2: ཁས་བྱས་ཆུ་མང་པོ་ལ་དར་ཆེ་ནེ་མང་ལ་ཕན་པ་ཅུན་ཡུབ་ཅེ་ང་རི་སོ་ཁུ་གེར་ཙོང་ཙ་སམ་ཡུང་ཁེབ་ཞེབ་ཤུ་ཐོ་དམ་པ་ཀ་མི་ཡི་སི་སངས་པེ་ཐ་ནེ་ཞེབ་ཤུ་ལེ་ནེ་ཐོ་མི་རི་དཱ་བ་ཅེ་རི་ལེ་ནེ་ཁས་བགོར་ཆེ་ཏོང་ཅུ་གི་ཡུལ་ལ་ཆོང་སུ་རིན་པེ་ཞེབ་ཤུ་སི་སི་གི་ལེ་ཐོན་པར་གུང་ངུ་ཅུ་ཅུ་ཆེ་པར་ལ་ཆ
1: 前面别那些七千国电面具看住不谈日色当我谈了吧巴上结束那大铁穷金卡塞不没别忙错了就退脱车队铁得谈错过谈面具组短期更不是因为伦囊你们总铁不铁天天吞列都不切当地为民学校里那些吞列了点点忙错铁用不喷内用瓦切预警第六进的谈不内准备牌总体用铁不铁吞在人堂国铁年冬时间送出做祭坛，过冬时间送不坛，从不过去接冬炖个泥水坛，隔冬送个新年。忙从西冬见面炖出炖炖来，用不过去，隔个救命爱坛，过冬隔个用脚吃过吃又热。泥土广州村再不行，竹龙重翠再别重色，三点拖到南昌去。土坎坛北里面那坡全过去，我就爱给坛，我冬再不坛。南昌族准囊修片重面炖出炖出去，切成细多坛，民贵文送切又热。你到你所处的新州道大自我寺宁池坛珠海一来这些边东莞坛宁池巡逻路穷铁昨天新州别的结果你去成业区所就只有些对于您对于铁结果难东莞铁巡逻路穷松局成业区所日准催习坛三级六所健康老林为民虚下人的年龄创设都大穷所南屯配送草兰南北证明南草铁结果难收入不是你去包总去调整旁边篮球不绿点许整堵各部堂部过粗心整堵去亏空玩去绿在肉类堂绿在堂人类鱼果吞链接粘这空别东脚西粗年彭人忙了亏空追为绿在去别的粘归来的些对于不是
2: 斯莫林杰天地彭将三军粘战粘着许残
3: 那么林杰呢特别忙为三军天队呢去认真的去 APP 四楼呢
2: 三国借用
3: 三国借用

0: 마베 수도 제발 규림시 원원 장기 딱바라 작바티기 쿠니기 냠도 페디 캬로 마보시 규시유 원원 창탕 작바니 로망게 레로 임베 깨자 마보 쉐미 껴바 마트 직규 요기유
1: 나치루 니돈 쵸피 로로 게 리우용 친라다 냠도 초베 사도 용디 차봉 와시죠 치료 유로 주디 잠바 베등은 니냠도 시 ngani ngari tha sigze nakchu ningche chamdu jeli ya bedi nyamdo shi chabu ni nyushi ba nyingbu chi shi
2: ngani nyedo thuklo ne su cheshi lyagar shu bu yi a thada pa do lo nyishu du bi
1: chagwe ta kwa nganang da yo ma shi jan yin ji sabse che re sig shi ke chi de khodu zam ba sim gu chim shi ra thep chu chi re yu li ya royal cha cha bi na chabu tha lo san phyu je thon do jogu ma bu yo shi nga zu sama jin ju de bu chi 강해체류 기도 냠뇨 치기
0: 작반니 마시 칠레 첸시부식 미야 치료 유기 고르요라 균어 첸부 여부타 치료 유기 리게 냠뇨 피숨서부 여베 루버트 온진이 제급 작파 여지 까네타 닌가타 레라보 탁주치 투기여 先进军的 메베 마주치 균치 예체 여베 건저 캬룸기 닌가 망불레 죄데 자치 마베 망부식 취도 제여

0: tuyun chuzui si zam gangtang mar gyo ji. Ata kiaarum ki nambati, ngan zui minglam tu chiar. Kutok si gyakyo du nebi kiaarum ti, kengri xiongsani gyu yong si. Mbambu mangwe ridim ngane tula gyukbe, jinyam jile tu. Netir, niwi rabdu chue yue diang. Kiaarum ti li ka zui niwar jar zi, te zui ki cheng su chi wa yu. Gongse sawe tu le lip diang, 콘즈탄도 칼라세 메베 저거 똑바르
1: 캐롬 유살레 조토 그게 탕지도와 대 칼라 뜨디시사도 세차나 마비소가 조시
0: 캐롬네 마비소림시 콘즈 남자 당이 심 켓지요 롱지투 세서 그 균토이 칼라 뜨디시 세제 마비소도 제고초
1: 雪军一年马克这次跑步是呗哦可是我是拍那马跑步的这是拍那马多就是民族拍那马跑步拍给雪军是多吧拍那几次拍那几次拍接了呀雪拍给多民族没事的给你的哦恰如雪军可以去接给你们了这是多雪几套呢恰如阿美车进队员
0: 카와이 동베 교공탄 도르세 캬룸 쇼르균 쿠토 제수레 뱅외베 캄 뉴뉴인베 캬룸 쇼르균 쿠토 캬룸 아메 쳇디 티웨 차성와요
1: 다른 간소 아차 캬룸 기 도수 키웨 쿠데 레스 제장 간소 리쿠니 캬룸 기 마비 쳇옥시 캬룸 기 마비 퓨 캬룸 외니 캬룸 쇼르균 기 마비 쳇옥시 테마제 캬외니 캬니타 캬주 파르키 쇼르균 기 마비 쳇고요시 tuyungwe toliya tini kyaarum chenpo chi shi. Kyaarum chenpo di yue za kyaarum di kuyo ne shurgyun nyam tu rishyamla kerewe ngwebe kam kari yume shedo tu shi.
0: Ata kyaarum di, perang yon cho nyingji tong giri zayu zong, zayu rongdo tong di ata tong zoy nang khonsu yue ta. Teyang Himalaya rikyu ta, tiju rikyun di samsu ne yue jing. Per nang khonsu sabab ma shio ki shikya chewe kyaarum shi yi. Kyaarum ki nemo ti, Naksip kuyo ki rishyam par kyab yu.
1: Acha kyaarum te ne pyo do sabab ma shio ki kyaarum chi shi. Nye ne acha chungzu te zayu li yang yu shi. Zayu ne tanzam kuyo ki suan za hindu kya zui tulung rangye du kyu se kuyo chi shi. Te kar ya kyaarum ta na zay nyam du nebe mikse ki zan jiong ta mikse ki sakam chak zui ki ne yu za 나츠 심주치야 조티 정중키 쿠리오시 디 서지 니브인다 이나 루슈 자과 디 서지 숨부딘다 마베모루 권리야 기담리야 추시에 팀을 숨도아 교주 티랑기 추시에 팀을 숨도아 기니 뒤내 교다 캡지 뒤에 추시에 돈라 나츠 마베츠도 지디 잡아 기담 피주 지기요시 Ti kye di budu, mabi mana kwan la ya, chubshe donya ti, ti kwan la langbi, mabi ta, tarik di nyi, maji bi, che du shi. Tando, gyokju tirangi chubshe dondu zamba, gikdam langki, za zoro ta, gikdi zama cha je, gikdam langki chu di, shurgyun chu ta, jikbu yongyu, gyele chi bi che du shi.
2: Ge gugi.
1: Rang gan chen je, kyoklin che se, kyobu yosu di, duge mish du yosu da.
0: 你就切咋读啊他的设计送不了的是不是起了哦我打个这些出钱不读啊出的跳入我出钱是马比林北去跳过忙不行你不打 Kyogun Chisu Likab, Chenglong Ngarbo Shikdang Ki Yuebe, U Ngob Tong Cha Gyu Yang Gawar Kyushu. Sotan Chami Naso Ki Kyogun Teta, Kyarum Gyo Gyo Chebali Chubbe Kyarum Ki Kesubri. Kyogun Na Lokomo Chue Zay Masi Lenshir Chewe, Mikse Ki Gengyu Terab Gyo Beta Nyarza Cha Gyu Rengchung Ki Gipsung Kyo Shik Gyu Yu.
1: Kyarum Ki Kesub Tezu Ni Kyarum Shur Chudu Zaba, Shur Chu Gyu Zaba, 슈르크 창교시 kaji ting zhengbu shi ra yong shi, tanda ngan zui tong yan di zuni ting tong tong shi. Du zi tong du, shur ju wo ti, kya bu song zang, te zang bu ni ge yo ma shi. Yine, shuo di cha xia bi na, wo di cang ma, kya sop chang yo shi. Tengi ngan zui pan yan da du, ting zhengbu shi ra du, che zang kya sop gang li ya kong pa po du, wo li ya, bai di ting zhong shi.
0: Ma bai cheng xi, ce li reng xin tang, cap zui reng xin gen lin cha chi. Kya rom ne mui ne men zhao mang bu ni, zha bi lin ba tang. 27节课记约。这是。这是什么？出现什么？听你给过啊？你那几天？卡罗米马比提达，连着六天起，今个车的新注册单看了估计，起来明年十节才能谈27节。
1: 아자卡罗姆在马赛，多有托干起卡罗姆有在城吗？德西彩莲切克顿卡的热斯呢？俺最德西彩莲切比城西西索，卡罗姆学差别接了，学去我不要看卡的切住个月巴塔，我不要看提达了呀，我不要看玉米大土西。但到俺最来个坐骑卡的热斯呢？今生托别，今我车着不车日提坐呀，前女卡的玉米心就也不急切就的是。 因为车上不车这些罪，其实没这里呀，偏不有比呢。人群给我们看不到，你们这土鸡，我就没说不通，我就私心，偏就落到说了呀，偏到眼前的团土是。
0: 아자캬롬니 페기 샬루듀기 추궁 개진기 제식 인식 메듀기 아자초의 총구인라 원자 능리네 레드 방송 말기 차창의 깨감 콘트롤 튼킨 자리요 뉴욕지 체외 남대 퀴타 내실 능리심의 예배 캬롬타 능리 냠내기 캐도 파베 제총시 초유 땡아 캬롬키 캬르티 아자 총조 파르케브 예배 내티 미세 체준 냠배 튼기 초외 콤스 초유 총수의 내고를 기신동하라 신기 바와 망부지 뉴세 대장 매배 신기 바와기 내티 미남기 총노르시기 공룡업 중에 둘라 페페 장시니 아자 총수로 깨자 예배 신포로 송겐시기 공개탄다 신고 규라서 차지 전에 넘시 야바다 뒤네 저보다 냠도 신기 바와 꼭 바른 주지요.
2: 제시, 너 뒤에 어디가?
3: 엄마이.
2: 아, 때려 지도.
3: 알라.
2: 때려는. 지지도. 아야, 하야 가마다. 담바다 나도. 차대는 마도.
0: 장시이 신기 제바니 싱포르 소웨 교제 약쇼 인시제 야첸키 삼바케르디 공갱가조 제딩토 냠메 제바치
3: 아우뇨 난다
2: 야 아우뇨 난다
0: 신기 바와 꼭주니 까웨 레시기 지람 조카베카 신기 바와 야보식 최와 까레만 부갸그 시단네 추오 제딩란 조림시 뉴튼이 카세 되었다. 멍튼 다완이 숨 되었다. 신의 신보를 수교 삼배 신적 과도.
3: 어머니 뇌사우도 공원 대가 되었다. 알라.
2: 알라. 어머니나.
3: 안녕 총.
2: 가라 보자. 어머니 야다 싶어가.
3: 야.
2: 아 되었다.
0: 니만 초보 여자. 아자캬롬탕 바다니웨 낙셉테르 정수 첸부유 장시탕 예부 리부탕 다르켄니 젠고 토사르제기
3: Thank you. ཁོ་ཅོ་བུ་ཨན་ན་བུ་ཨ་ཅིག་མ་ཅ་ཨ་ཨོ་དེ་ཅེ་པེ་སོ་ཨོ་དེ་པེ་སོ་

0: 啊，不啊，也蒙个啊，真是。他家什么人真是？
1: 我呀，那就差也蒙个，我一到我那儿去。差着也蒙个，那我这儿过呀。现在喇叭拆了啊。那都多热的呢，快点去了，快点来，快点来。现在喇叭拆了啊。
0: 哎呀！
1: 啊，哥，啊，什么也没个。但我从阿这个新铺上的过去的菜，俺对他没少装，看看我这种过老年的，新铺上的那菜没人，但可能不过他那新铺上的人看看对象，在新铺上的没了。但从说的是那钱，菜人，你知道嘞？但从那个新铺上早铺上我这来了，工不差不这个挣钱的我这意思。
2: 태양신기바와여도저기신보로소미두바수릉에여신탕수릉에여신소뷰가탁배신기바와니신보로소외교제약쇼인철인제부탕교부유책배신찰쇠배신보로니미글란제신주윤정화시유 디린람주교배 대체 죽잠식을 뼈가 닭배 신기바와 망분이에요.
1: 나비게니
0: 뭐 그거다.
1: 신아디데 까마신 집발. 다 아디 까마신을 그럼 문제를 받다노. 다 어쩌고 풀어져지도 차는자. 아 신 까마 집발은 저 차문제라노. 아 차문제.
2: 아자 캬롬니 고르치 낙습니. 네티 미남징은에 노르수 개진시이. 낙습도 내주투배 면사유업탕 신동개별토 신보르소척배 바와유업마세 신바토도양 처주대장매배 쌍화두유
1: 아주매지진파마세리리코마야 로추신바가수세리리코마야
0: 너녀나란도진
1: 혼내여야
2: 장시이 낙습추 캐차로의 신바식유업탕 대추나 룩체 당장 그 추티 아자 추유 추신 윤도시도 조지 여진 님바 대보 매발 팬데 야보 튼지 여지 뭐 저체
1: 운난가노
0: 난가 희닝가 저주부터 나닝가 희닝가
1: 신다데 잠에다 안에 여서 된 것처럼 안에 단저 아 신데 뭐저 아담치는 요마라 신아데 신들 신신다 빠빠고를든다 마라 헤데 신화보 추마 떠타는 추진 황화지 든절레 페 물레 조안지레 헤 기진 야무여라 아야 따따소 추똥마바다 추똥마디인레 다디데 지부자마 떠지니 춘도지레 추부타
0: 춘황화레 오라
1: 추칠레 황황화초 응
0: 까만가지구이데 추 춘황화레 오라
2: 嗯，五分钟跑的差不多，都可以接近，看不到。但是我那黄花人是哪？嗯，那黄花人，黄花人，
1: 他全都没得呢，但黄花人。
2: 阿扎创作的错对切心别，迷人盲背，能力松瓦汤，热锅错的土切巴尼，这君那听别错那句努力些。 고아신배 신기바와르 람신 싱포르 수다 메바르 로직 딱다 시감 동급타 대체 신에 싱포르 수나 지기유
1: 아야 다다손 아디 신데 사버르 좀르 다 아디데 콘테르 러치 코탄 다다손 투 야무 치 슈사이진 로슈르 안데 다소 슈르 디 나문데 이제는 뭐 좀 미니 공바 지그 다손 공바지타네 데티츠 마모토레 아 다손 덴도 제가네 투타네 다손 티츠 마모모토레 데 다톤네 레이지네 공바지안다 치치 치타츠 토레 다 다손 안다 덴도 제네 투타네 안다 까마짱아 쵸투치테 카테 츠자 탄데레
2: 니듀 장시 나리아 나토 카진조 르부 제야 셈바카 您提大呢来这千不约讲各位能我扛样没 人民朋友认真推算七折元本，他的一件用不贴，认真搞团体着送了东局人。阿扎先不如，九百塔不塔，车里来把点呢，认真咱们在平常用手给炸药。第二，龙洞给人脸孔算队员了，阿扎创作第二，奈特给炸药本，先不如创作了球。

0: 30세기 캬룸 체리 캬데 좀데토 니웨르나 아자 캬룸 슈루베 체장 세부괴유 제유 정실레 아자 캬룸키 캬네티 로레르 미숨준에 주주파르 슌주기유 캬룸 슌족베 슈르균티 아자 초르 키기유 캬룸기 등을 남바 세도 제발 아자 초르 체리 당튼바르 딱제 제초 아자 초니 아자 캬룸키 슈르주드유베 치우 당부디이 캬룸 슈르균키 경을 철업 대가라 아자 초나 립지유 모두 캬룸 긴준도라 더십 체린 차치 나레 땡키 퇴저나 원원창 호조 디카르 용리 추마베 리괴지유
1: 캬룸 슈르균키 경을 철업디 베나 처진타 톡신 람세 라소바 슈르균 타냠투 세우테나리아 레게요시 나즈의 세우테 난기 경외 철업기 균도라 다시 체련타 다도 캬룸 슈르균 난기 탄단 뒤세기 균도리아 다시 체련 제지 제르 테테기 내주 세세타 용자 체초시 베나 뉴브치베 무베 컴타 페베유베 무베 컴 강이미티 캬룸 슈르주 최니 로스 예지 대체뉴리아 최돔 체초시
0: 나와 중립에 아자 최 총의 캬바티바타 마빌린 사티 저 띵의 소유배 꾸주대나 신의 립기유 마비수도 마제고 레그의 개부타 완원창기 매매 넘주 당화타 레러신다츠 샤바돌니 출남샹유
2: 로사 기니게 샤바돌두 듄디 지고만 인바 예유니 레도라 테미나 샤베님의 출리야 니가 소시 이내에 계란이 인지 섭섭치라.
1: 과대점 슈비나 추도거티 추나르 뒤비 무비 컴티 문그시. 만주 미메 남주타 레이다 순가키 빨리 제비 니리 티이나 추나기 체리 카징 문진 도고 요시. 추마비니 체렌 토비 경외 철업기 정시타 초주 파제 정시티 추 칸도타 직송 대자 추도게 섭준 제비 초주 무비 컴기 주지티
0: 아자 쳔도 같이 근두 응보를 주로 되니 장시 경유리지 캬룸슈 윤추 피해친비 쳔다이 미통르 싱아 도간 윤조니 등유토 캬룸키 찌간 말라추 경유처럼 피워타 그외 윤추시기 사수 싱비 장아르치르치 나주냠도 캬바도르웨 출람규 지위 깽을 속규
1: 나주 다오미르 모레야 추마베 렌토베 체도 중은 캬바테비 이내리 나주 인지 렌토바 체제 다오미르 모레이나 마베리 유바 게 렌토바 체기유 작바 지수 카가다 젤레 요제디 클리제 추나 루두 까제리 나나야 정시리 송시 디나리아 뇨체타 최제 로젠제 파사카르제 영슈제 참아 통연 역시

0: 남주 바대도
1: 너왜 지금 맨자지 해버지?
0: 마배 배매망 도보 정부도 대함 최신리 뒤에 달라 송어라 중국다 남바대 고슴도 닝나 사야르스도
1: 소소야 청투봐 너 하루 샤야 요래
0: 소소 없이 해봤어 보셔 마셔다 보셔 샤가 중로 앙당구리
1: 수 보셔 샤도 생일 랑예 처고 내 홍창 친저 랑예 남바대 청지 그대 청매 년로
0: 랑가 청팅 해두고
1: 예 지르르 저 랄러봐
0: 오 저는 샤랑가 가처구리
1: 그게 접규리
0: 내가 너무 접규리
1: 이제 쇼장마 용비도
2: 항공장 지접이
1: 카리스
0: 포도 그것도 하고 있어
1: 게 먹여다 아 용비
0: 쇼장 회만 줘 내가 안 들다니다
2: 소리 지내 란다지
1: 他不用味道，嘿。

0: 我先去啊。来。你先过来，从头坐对。上街啊，去买点吃零钱，人手老不中节节，三六过道，头等个银子了吧？
1: 来来来，你先去。
0: 现在在中间，你这代价可注意啊。
1: 对。
0: 对呀，可是啊。绝对个来个钱，没有人多钱是。
1: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수수 삼로 착지리기. 에,
1: 계란조 롭종 전도 여비나 녀가 교제죠. 이네. 에. 도정아. 이가리 이그래. 술랭이 이그리. 술랭 소저링 로게 닌제리.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키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토르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캉베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송 옌키 응원곡 겸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 겹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 겹겹바탕 권내 탈외 민겹겹교 랑을 국송라 쇼겹교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대니 회 오늘 드 제시드괴.
1: 다그시. 마르랑게 고쳐. 오늘 드 제시스마. 저랑게 샤상미르. 워시부 세야윤체 다우규야윤 규스르마도. 그 오늘 샤상미 노장다야 녀거도와.
0: 하. 다티 오늘 주브데브면 도와. 라게 시그마리. 라샤오게 안주다 진주메주 시에드. 탄대투즈라. 라샤오게 워 신닝버디조. 견비다메나니 레지 롭장에 졸당시기. 가다 야가 쇼메브라.
2: 小虫, 让个来若卡机, 就是呢, 乐不得死个多, 让个几天呢?
0: 他个里, 他的年卡的, 让个过了几天的有里。
3: 阿姆拉, 这次的这次, 家务有你的呢, 苏记一呢, 于特有马谁?
1: 你这一呢, 李明主客, 刚三七去了个白用人。
3: 계신 말이 계시 선수님과 채비는 내 정치신 시행이

0: 房东。
1: 一春，让点个去啊！让姑爹去。我估计还是念吧。爹这样有米。爹啥呗？
2: 爹啥？
1: 知道。我在。嘿，让爹那里吃些狗狗干种。你也搞不清事的。让该给些东西你对啊。
2: 俺家是阿弟，没差不大，就中午呢，说啥吃不吃这些阿弟，你不是啥听不对啊？
3: 听啥？都不得要是听啥？
2: 让中午点这个可不要了，咱们去，我跟你说起啊，农民多，嘿，
3: 听我多，谁都多些，听听着，俺干不是没。
2: 他多行没得呗？讲，
3: 阿七，俺做事民多个，
2: 嘿嘿，那用不得吧？
3: 是，我那是米来的，是，居住看了点呢，想起个这也注意不得。
2: 看他人来抢个月。呀，应该的，应该的。
3: 哦，哎，让给我退休没？俺就想我一个老李个，年纪特别当大，村中一切被牡丹大姐的下。可得行。你过去村么说？米最低特别肯定是当兵的。
2: 打过就不是，哎，俺打过就我身边，一年打过就是你们多。俺谈的，跑过去见他们也不认得。俺年龄大的是，老小哪里呀？年纪大，钱不赢呢？打大点是呗？俺让你落他那不来面，你打过不讲兴趣去见，民族国人那点兵呢？确实对呀。喂，民族老小。
3: 他的几个总值不大，来大姐呢？拿了来呢？俺做年纪大呀了，我学会。年年唱过些个月的，老小三三年我呢，写过还没多，明我呢也好多。哦，对是。哎，年纪高对买不收药的呀。我呢，考对了连贯卡几个，年纪八十这个意思。
4: 年纪八十的姐姐，出门之内年纪女也多事儿的。俺最来过的吃我生活的这买不开了呀。
2: 看他跟这些年，你什么当啥的？他录音呢？你头皮开了当过去呢？哪里年纪小头皮个人？
4: 喂，你爸爸，他录音机年纪小头皮个啥？听你个心说个，俺家可是年纪头皮当白干啥事个？可是俺做可是学来宾呢？
2: 你爸爸什么东西行不了，交包来不着吧？
4: 哼，年纪这个吧，现在多的几个大，这些我也说了下下。哪里年纪有病呢？没事先叫行不着的。
2: 随便。
4: 俺穷队呢，俺就拿年纪有事，他们得喝些药。听我，里面中心也没得多少么多，想下来隐蔽当着钱不是？
5: 啊，是，到底你妈你妈你说着吧。你爸爸看到点这什么东西？
4: 喂。
6: 你爸爸同到年纪那年，七个老年人怎么多？七个里边的，人家是哪月呗？明年没多点这是什么的意思？你还是谁？年纪那点呗，七个没什么讨好的，几穷当，头上上万年钱没多贵。当大谁？年纪那个，伊里沙巴一个坑吧？俺子那个过了来钱多，没几么多点我嘛是？坑边那了，卡巴去。
4: 我妈听不到，集中学习，同多素质也学习。对的，每次操课跟这几个多，俺做几对的。喂，俺没事，七姐找图呢。你今天下午，俺不不是拿七姐陪着去给你。
6: 俺七姐真的多，七姐跟这找谁？
4: 七姐跟这找个明星妹妹啊，你也行个。
1: 上学的。
6: 宝儿，多年了，我那可不要了呗啊！老弟弟呢？都不听我那叫吵不许多，年底你没得多年了，我那可不要不着。
1: 年底这什么多？年前呢，宝儿干事的。 소수지.
3: 카리나.
1: 라삼도다. 지동세야디. 짐제다. 탐제네 기획시. 계속 문제 동의 알 가보이나. 창문의 동제제 동의 아티시비나. 겨울 여름들의 유고바시.
3: 아니 좀 신나 샤브시베.
1: 좀 신나 샤바 그러제. 저쪽 비는 다 가지고 오시.
3: 워시. 띠콩了. 让给你这所幸运事吧. 문제집에.
1: 문제 이거죠. 你们是一起的学差别 喂, 唐不然大去吧
3: 唐不然大去啊可以呢
1: 让你这么有善意 藏美心思是吧 一春上, 把你心不笑我是的, 没给你弄了我学习, 再不然呢, 给不忙的啥事,
3: 可就要细语, 谁给不忙的学习,
1: 喂, 장매배, 정연연다. 나 우상구이. 나 개딘 제시야, 상세 매치도시.
3: 정연연 수지.
1: 정연연 수이 매 개심하게 마시. 왜? 라삼도다. 유지 개업상유다 디브지시. 제모 바우다 디브지시 오시. 범인인 집을 라수라든지, 표준 기업은 예수라든지다 딘 삼슈시. 어?
2: 예선이 람바유 랑알 뻬슈 와치고.
4: 그래. 고절이 겹쳐져 지랍지.
2: 하. 나는 년지 매자. 해지스니 대기디. 바바가야 전담인도 쓰고도 와. 하, 나야 부부디제 시키 고줄아. 라셔다. 해지스니 대기디. 총내 탄다보도 콘콘 톡도제 투진보도 최즈 총부리. 대기디 이제 그뒤다니 꿈내 집에 앙탕고리 팅제 차스더뉴미 견주 나은 게 두즈다 샤오장을 직조다 아야 부구부딘 제지 깨고줄라 라쉬다 도사시 신부 유부피 신다기 계산 카케지 요마리
4: 롱마치다 응고 부주지를 빼고지 채입지 군저게 금치샤라 세고쳐
2: 坑住下的锁死个药啊

0: 바바, 같이 유.
1: 랑주저가 동조식이.
0: 알레.
1: 랑게가스네 신규였다. 집에.
0: 어. 지저 미디 제저 뭐? 사마 동조식이.
1: 제나장.
0: 니네 저 친구에 맞아 좋아 하려 하시.
1: 나 그게 바버다. 나 동조식이. 上对啊，我虽然年纪轻，用途也速度够细。
0: 爸爸，爸爸那，给这些字语。
1: 的确多巧嘛嘞。三句中有三种表述。

0: 지르 랑주조 야르드 낭다 후르 맵체 미샤다디게 샤타다스 랑바베 수구디 라키마리
1: 디드제리드
2: 예 아레 네 라부자 메다
1: 저도 안 라부제 세이베
3: 뭐지 조다풍 니버니 쇼 나가 오늘 수지 이베 아
1: 老校长给 신고마리 快点 弄给接吧
2: 두메 디린 로이즘 수수
1: 저도 멋져 가슴에도 아도다
3: 따라 룸마시다
4: 룸마시다
3: 봉투
4: 조스쿠
3: 조스쿠
4: 조다
3: 조스쿠
4: 조다치
2: 나람바담사네 부에제지 로가 숨자 꾸르지구이 또
3: 조다풍 따 룸마시다 룸마시다 아치 계속 양이 보니 쇼비는 미지지 쏘고 치르다
1: 쏘고 치르는 수주리 저도 생대제 라데는 차우체부 쏘여봐 그런 거 대대 룸게 제시도
3: 네 주체 얘는 마시
0: 就大风不过顶这寻的快用些赶紧帮你上的可真是个急忙那么灵嘛这边啊切咋切操控对门对喂俺这不会打算没对喂呢稍微喊起来啊风都快点住咱这大银的龙给光蒙古又不着让给你这些龙给等这下边啊让你打这可是个没事的着多家里生西北中啊那这卡西诺个有这的怎么可这么多谁不喜不就二大可把你那打个地里
2: 군조키,家里生个西北如果是阿姐,长个吃的。俺想到将军。喂,谢谢么子话?他先,他先为捉住了给,拉你们吧,拉你们别,都是张一个。你们看看我了。可这边啊。哈哈哈哈,对的,谁去出边南塔,代表家教直属给康萨尔确信度。
1: 哎，让这叫我那国头差不着。哼，
4: 你这叫那不，唐大姐的牛羊马谁？你
1: 最近钱不给马谁？穷鬼也破没多，是吧？你最近这些钱都弄钱的，所有捐钱了，全要了呗。既然你个性格马谁，爹祝贺，不托大去，还不切大去下，速速把娃来通州去干去。
4: 啊，赵大风。
1: 谈的不是不，叫咱三大爷忙车给。你这说个去，你这算个嘞？俺觉得买不着这下去都是嘛，你给我打着酒。
3: 阿七，让不过龙顶这些人都给。
1: 那你看你这些药钱，哪里打不碎没？给我打着酒。

0: 회자. 야면 보고 펑두 랑랑 야가치다.
1: 영아. 야 펑두 밥에 니다 당요.
2: 펑두. 그냥 삼 대유 배. 띵. 니 그냥 주시에오. 펑두게 니 주문에 서 토송아. 니 시간에 미소스다 되스. 나지 랑게 토주.
1: 전에 바로야 갈치 그래.
2: 바리아디. 조기 셴다 기시. 콜라 것도 가시게. 미소 돼야기 니트 소통시. 안슬라 전에 미케자 유네 소치게 소통마시. 간다. 간다 소통 원에 겨부도.
1: 상대 디시가 용배.
2: 응.
3: 胜利，然个哪里呀？您这就要用过速度，不说些没得。
4: 哦，是阿妈，你可对不说些女啊？
3: 哼，
4: 那你个，你之前呢，我那年纪是开用头吧？阿姆拉过的啊？
3: 年前呢，然个不说些不是？
1: 等个些重要。
2: 嗯，我那到新年的时候，我是你三门可真是大呢，让我那全部都生病，订婚了，人家年纪输赢了不咋，年纪人家不学习也上不去，生病了跌不起了，人家我那说吐死，喂，爹还说这，爹呀，他先冷点啥？
1: 年纪的把不着，那天和我腊月妹什么着？
2: 那天月饼呢？穷咋去是吧？天气小的，人家你这说脱不是吧？现在睡穷个人。喂，俺穿哪是多？看到风头人家前头月饼是我，点点中个人。谢的，让姐妈还是吃鱼。
1: 下面俺问啥姐，你这妈爸不行不行？
2: 要姐谢的。
1: 我那心里多呗。前头两个书记了吗？去了。
2: 有事的。
1: 你，老年亲戚俺不得讲的，讲年亲戚东家的看不上钱，穷忙人话咋子？你输了的，读书决定个啥话？教育界，主要讲有这么钱的多。
2: 他这是啊，看点嘛，钱用的，你要

0: 지만이 얘 봐봐 챌레 겹쳐 명화.
1: 펑두게 나 봐봐 챌레 겹고 엄마다. 펑두게 겜게야디. 펑두 봐봐 니디 터피 제모 도자 소소 그거 여 삼시.
2: 나모 바오. 당이 뷰니. 시행기 미소.
0: 왜? 갈수고라.
1: 갈수고라서는 나모라 바오. 나다. 펑두무도 요마리스고.
0: 재능아?
2: 로춘 집에 튼치 링미니.
0: 어이, 디안 갈 수 거래 아.
1: 소경 제모 도배 쉬는 라르샤.
0: 야, 가래 쉬는 수 거래.
3: 장기 도대 직도했다.
4: 다시 내 걸도 제니야르쇼. 아무랑 건가 잠시 쉬기.
3: 토도 년지 오용기 사지 랑락베 추즈드 말라베 야구시
4: 추즈디야 니 로지 무사제 녀비다 니 락부자비네 딜란이 켜리 용구 마다
3: 소쇼 니레 굴류동 칭면 쓰기베 아 딜레 추스므 거그시
4: 추싱비 세구스네 년지자 답치기메 제만의 추스임제 대기
3: 타하샤보 나 로도바 레스텔레 톤도 랑르 요규구게 니 랑르 셰호 나 머시코라 랑게 인지 나머치치 용구슈 어 지무도 나 시네레 미 좀 토브민도
4: 아마 디테 마셰다고 아무라 로데비시 이네디 이네 슈인당 예팔라 직마사베스라시도
3: 허 어찌 직인디 토라 장게 표미 슈인무도 오 싱메베 아
4: 이네 아마 나다니 뭐라면도 미도
3: 체자 장그 표 장통주 직도 와
5: 제 뉴스가 돼
6: 嗯，
7: 冯督察，这个，乔班成年一别。
6: 你乔班可差不多。
7: 走。亚秀。
8: 铁柱，你真忙了。
6: 二弟，铁柱是要我说啊，你来还提不起人。
8: 马瑞。让母对爹，你这孙女一边啊！
6: 咦，好多。
8: 哼，这个，让我也不对起了些。你身体难让，我先把我妈这边面对休息。冯都，让给看点你这孙女吧，老来娘我预备。
6: 许多都喂，你让伢打啥了呗？
8: 我喊伢打了没没打？
7: 俺没。
6: 我开始就给妈洗。啊，领导预备说，等他出不去。
8: 哼，上个领导都停车去了。
7: 卡西弄个幼稚，停车没得。
0: 你让他笑，你随便比，看他结不出出的马嘎比呢，车又不得个过来结呗。哦，让去晓得校长罗列斯，你胡说点子去。
7: 真吓人呢！
0: 今年我接队啊。你用吃的，可把点那大个提的。
8: 但这下上了那咱们这马子，你搞去。
0: 以前不都怪，前面你说的是的。娘。
7: 小。
8: 看见没中啊？
7: 看见没中。
8: 小卫衣，小卫衣，杨老大。哎。俺爹的。没给我碰不着。
7: 没中。
8: 没中哎。
7: 小看见没中啊？
9: 孩子，这牛犊呀！还没打出去。
7: 你是爹爹你就是小姨子的问冯都让铁节目送啊铁节目送啊这了都不就叫嗯差点给差冯都冯都
0: 爸爸你也帮不上全当我们先让来全当我们的这些月不里学的全当好嘞那我都是觉得我该喝些个丰都没个来些没这个多丰都没个来些哦过了吗四下凑齐不多贵凑齐不多那他们都钱没人丰都把外这样我还去死呀喝哩呢
7: 丰都了你也有这天节吗所谓爹一条人呢条人爸爸就对了我可是也没命多啊条人很多气力呀你要是全部送回来啊那么的爸爸爸爸你什么牛的你这这么的对啊丰都没就你二吧我爸爸让给普松子我没力气了不算你爸爸让咱来连过了吧你
9: 我可就这样多看没多管你是不是这些老母我也是把这样买嘛路得这小子啊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我那天你可知道？吴先生，你那吃，所以那个肚子个小胃也给了吃的没去泡着。现在，肚子老久过日子没去到厨房去要嘛的，人家小胃也挺便宜呢，就这老二的。第一天里呢，出手大，你就是三下五。
10: 那这是交代我，让给不过我们休息，你路用这些活的。还是去年你可没读过呢，没学呢，可怕用呀要的。多多年的。
9: 家里生西北如果过的那些姐姐，也想要看到要买的，通通有这证据，电器确认的出手的。
11: 现在上地了鸟子啥游戏？西北如果拿了婚嫁姐姐，恐怕就没有游戏。
9: 钱子，这大个哩，民族小肚子了对的，内陆军在要些多，唱过西北那部的明年的嘛哩，一年多过点这江夏可以呢，就给年不提上钱不哩，唱过军队车在那那江夏。
11: 给我了，那最后究竟在做钱品呢？去哪做哪个？你知道？喂，
9: 你这俺做哪个事的？一年里前的俺做哪点事要嘛事？交代我，给些点这些差不多啊。
11: 钱子，你吃两碗的卡的店面，小三的他去了呗。让给你们叫俺我也没事了。你那吃药，不过上面你吃得过这，俺做那个小肚子给得别叫俺钱喝嘞，啊。
9: 是，民族肚子了对的。
11: 前头让给俺最后一次给多年没读过的四个月啊，也就是让个先生啊，年下没得。
9: 他那让个大人四个多个。
11: 那这下却没不像我的，小肚子了，怎么送不结束？没得光明兄弟打毛子你一下。我继续。是，不过兄弟也过了四个月呢，也让给我过了四个月。俺就上两季子那我两边呢，我才没读过啊。让了光明兄弟没办啊，让个俺就我那就再读。 杨啊，光中你是吧？让哥啊，哥啊，多少哥啊？喂，让个爸爸，你那面子当老板是不是得给这人？你爸爸就今天到的，我分了，阿在问了，你拿下，你我那公司的钱没？老乡，顶这三不要嘛的，三不要嘛的，分都给来分了，老就钱管你是吧？
12: 得先到到市里面，不过。
11: 俺这个手皮大，是，看来有啥子这样嘛的，毛毛细的，咱们吃着去。
6: 顶俺这身边便宜，怎么顶这嘛事大？
0: 哼，毛毛细那是。
9: 두두질 뭐 뭔가 서규.
3: 아치. 다 도그리 체험 마시. 요지디 도스 요요디 랑게 삼례 마담치 고스니 요시비 아.
9: 몰라. 기랑게 친구 마시. 녀송교 마제비나 샤오이 월티비다.
3: 헤이스니 푸디이나 로나 춘주 마지. 요제 제엠즈니 요시비 아.
9: 다 취시.
10: 응. 오고 샤올라게 제스. 서. 나지가 섭시에 도리.
9: 나 뭐뭐 센트고 마르베.
10: 어세. 자가 암자 상세도와.
3: 어세. 포부니 독소마다. 람사. 갑주의 경계 귀디시.
10: 가르사. 니 제스 제 밖에 집에 된다도 욕셔. 니 고향 당처. 디리란 게 어스 제샤.
9: 어스 가스래.
10: 어스는 어스 와래. 아자 원라다 오샤로게 가스칼 대응아 된게 이내라 법체는 육마다 장게 삼르시라 당 마제 롭촌 야구체 뒤산 도교 당구다 롭친라 닌제 요리스기 자 롭친 련스나 근제 스타다지 가당가 저날 닌체 자메도
9: 디가 쓰래
10: 아 자 이 인생 게 매 신기해 이내 샤오산다 뭐 도르시 근제 스토르니 임바 미스 샤오산 근제데 샤오장 그 보라 먹지르다 바바 바오 선사 보고 버그지 미성아스 내 닌체 유업대 유대지 봐
9: 몰라 기란세다 가시 오시 초켜냅니다
10: 야 나시에 세균이다 슬로시
3: 라니 가르시 오시
10: 아니 롭사 야오게 부르 봐 롭친 룽그리 럽디 뚜영아 말해 봐
3: 니에첸의 장게 뚜영아 등기 위해서 시민도 가르사 바보 바오이나 보고 포고리스 前的 장게 바바야 전담인도 쓰기 위해 아
10: 오세야마 니야 디제 쓰기메다
3: 니에 前的 장게 다가 쓰기 风都게 让 전담인도 쓰기도와 디야 让자네 장장 체不是
10: 마리 다 가래 상맹하다 쓰기 싶으시겠구 다오네 니에 알지도 쓰기 싶으시겠구
11: 这家肚子要是多看他长脸强啊小伟姨各队的风都给我干啥去风都到前不去我干面呢你来接不上我的心愿呗看他啊这家肚子给接不住爷爷让给心不去了给谁各队的风都给干面呢让给去找给推到了让给不是心酸的何中啊一年小战 랑게 펑도로 더 짐을 유비디 캐링고르다
9: 레스
12: 지마가 짐을 차수는 지저 도중 남아 주기
9: 샤오이 랑게 중조 가세유
11: 이이 지저 도지 랑게 로주장게 체유르바 랑 짐을 쳐디 찬스 겹쳐지
9: 고중아
12: 칸당아 지저 도중 남아 주기
9: 小伟爷，你让叫，其实你们的下笔呢？你风度深一点，江东哪里有小？让那妈跟着心说掉。小战，让开心去，速江东哪有个意思？
13: 饺子种子去，
9: 江东这么早才有的，你让那妈跟着心说掉。哼，耶。
13: lalalala
9: 대란장수
0: 네 바베 무게가 교사 검중이다 뭐지니
9: 아니 무슨
0: 니죠 땅 아니 야무도 신문도 네 바바 자리 선시비로가 닌체 리고네 르브리 닌체 리고 사가 줄레비 세상 아니죠
9: 드네
0: 드네 오늘 닌체 리고 치스 또 니제 레고 세브샤오유 콘스 야마샤바 차샤나 니제 레고 공자 니제 데사
9: 제는 오다오게 라보다 강부장제 니에데 니제 야는 그불로제 그도 니에데 니도
0: 니에고 바싱 그래 니제 레고 미디즈 니네 야고 쳐봐 야
9: 어야 뭔 알아줘
0: 마르다 니랑 바바 제오 마르베
9: 바오니 소르네 차르바 니제 소양 왜 덤도
0: 덤도 니제 소니베 무슨 애 왜 디게게

0: 말어봐. 글쎄 주네 주무시. 디 갈사. 딱다시. 잘 갈사도 아. 주셔서 오사지 로니 바스토니리 살봐.
1: 소니리.
0: 이제 로니 갈띠니르도.
1: 네 심죠.
0: 자야 니 갈시기. 장가 가게 신으면 되고.
1: 말다. 나 오늘 얌 생기. 장가 상무 신고여서 심하시다.
2: 헤. 머시체나 년년지레 울친지 군조 지겸니 천주 연인 가르시기요 스티워 삼대유 라슈다 어린이지 첩전 된지 어르스녀디 전제로로 말비야 첩세 고도 더 재미도 오대전의 베징 城市 된고로 봐 제마리 년년지레 울친지 싱이야 오스구이 네 군조 규화게 오스요
3: 디야 오르다 지는 뭐 침자 가지가
2: 네 집이 집이다 이내 저토마초 상람 두스템다가 나주 속배 미드윤 토담시 내게 가주 군정아 우젠차 속배 우지게 추두 제비규 라 로친부치 레그디마 제바 로이 멍우치 천시 가게지 첩토 마리 마세 나주 속배 나리 미멍우지레 레그 케메자 네바르도 쿠두 제고기 아장아장 라인겐제算账
3: 可这些年让了连年我查个去这个事情让对的那听听不得应急的你也过去了你家里给我忙过去了没看过去过事啊钱的不一点的看过去也不应急的第一名了明的军团前规矩啥新个月呗连年不久前的钱的可把过去啊你这里过了啥我节目的角度过个说啥皮给没等没都是给马上让你这里过了过来都给
4: 哦，年三六十多度，年纪来公个垃圾嘛不大，人别俺就错不来切个菜嘛。一年看这些呢，人那个两个算账，出去买呗。切咱年开两下皮。
5: 是，开两家看这个。看着，俺俺也没呢，年纪来公了，生计关系吧？什么嘞？生钱不结不赢呢？什么？结嘛啦？托管个出去。 오세 대기 허리 샷을 동자 슈림 질러 탄골 레고 대게 저여 아.
2: 니. 등기네 년제 대송에니 니 계지 야가지 샤요 마리 삼슈. 랑게스나 니작 보디 주투 마리 시규베 아. 근데 시에네 마랑주 천시 속베 처미르다. 아. 마주 베징 그 천시 민의 재민나 조다. 처제 재민나 조요리. 디밍을 주세사. 년제 레고 주스. 년제 레고 레고 그 제시리.
6: 创世了老年人家住年嘛的呗啊老年人住的马上顶着长得而已那这他个人还是吧创世了七了老年人住的可就看不见那里的姐年纪是不见定住的顶你几个面子看嘞哎我那三三五九明君送别就在那个去年纪三十平这里那个去个就是个去我那样啊也是好像哦家里生媳妇如果他是没电话的是呗
4: 嗯，谈到忙死人也得买个吃，就对这些点心的这买点吃。年纪大姑娘买进了，俺来特别喜欢吧。
2: 乔木苏，俺给啥主意？切个不到点，买点吃。
4: 这个，吴建强，让个生计挂专门的呢，让个阿姐心思嘛。
2: 是老的这有嘛的。 어제 참말하기 아지랑게 오늘 년도 뭐 제지 유배 아.
6: 뭐야?
2: 년지래 온게 가르시기도 아.
6: 군주, 네자 군주 가봐 김년 먹고도 윤두 첩전이 야호미도 보 먹고지 전라다샤사.
2: 아, 디광내 신김년 유배리.
7: 老年巴士是个别墅，老年巴士是个别墅，村支镇老年少林广播站的，做着监狱长江当过历练解释，他的马云姐妈呢有马达，老年巴士是个别墅，老年巴士是个别墅，他的马云姐妈呢有马达，村支镇老年少林广播站的，做着监狱长江当过历练解释，他的马云姐妈呢有马达，电视也许的个年代有，他的马云姐妈呢有马达，巴士也许的个年代有。
8: 莫生啊，老年个呢，莫直接中毒啊！
9: 哼，年纪大不干出点个，给点些小的个人的，黄豆不都上的平台里话有，
8: 也没你有些个。
0: ngam jim do nyen de gerba to to to
4: nyen de de ya de sun zhe yo ma shi nie de sun zhe jiang lo nie da
1: wo ne xie ju xie bi shi duo zhe bu du
4: so go lo nie ba sa mo zeng er da shao lin gong ba de si yak xue de ge yi ji ge dar bu dun ge de ge er da lo nie ba si ga be shou

0: 등이 거동 체유라 감조 카숨니 뇌제 대외 고유라 교체 유제 숨시 뇌제 튼춘 자유 정기 뉴슈 요구 소접 레던 주바타 뉴슈 요구 만조 대자 고유도 베베 기존 총대 타 살리샹 기 녀가 체구의 기 총종의 망초 십지 급주 고고 대자 고유도 베세바타 균거 토바타 고르소 로경은소 차잔 칭아타 된동 거동 체유 기존 총대 도 유베 유고로와 납경급 중에 튜도 도 대자 고유라 베바타 표도 유베 시계 유고로와 카괴디 대자 고유도 베베 단다 기존 총대 도 시계 유고로와 지견 류메 뉴슈 유구 무메 닝가르 립시르 체디 니가 체구이 기 생생 총종에 강바 니기 숨주 수주르 시비르 체베 무메 기 니가 유바 튜메 제지 뉴주 보고에 타니 고르 기 차르슈에 타 출로 캬수의 교도 소라 대십 체렌 체유 미지라 랭겐지 타 미지라 이차지 레지바 니기 미지 겐잔 렌베 레게 람수 시송 체드엔 레드엔 소종 듄 그지 체디 그림 데메 고네 기람도 쇼르바타 저와 체베 미네 능미라 샘수동 그휴 용자 총대의 토 리우 갱고로드윈 타 칠레 개베 서거베 치와라 랭균 시 중국 체리캉 저도지구의 기뇌지 타 그리오 심주 소이 심주바 수펑 청키 제마라 뉴슈 요구 최급 기레든 야부 주비 타 체브지 뒤규키 캐크디 쇼르튼 뉴즈 튜민라 대집 체렌 지주 치로 동조 타 라버토 조종난 류베 경이 타 리르토 규규 고순 체디 매규도 뉴즘 하보바 체규인 더동 년거 제구의 토 레주 제주로 소도 야부 제주 타 된자 교회 타 간점 교회 교리 야부 체네 세시 토슈기 토네 쇼르튼 뉴즘 히드바 체규인 시에 숨시 然后中等于军人然后中级军人主席宣布集中级级别年主级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bu xiang xi yu ba ta che ji xuo ni ni zhe du che be mi ne che ren cui xi che ge yu de dong me sui ru ge du xu ji ge zu ta zheng da song le dian ne ge lan ngue ne ji zhong zang bu ro ge zu de ti ne guo du cui xi che ge yu su ni pe me gui ji te bu ru nem zhu ni ga gui de wei kui du po ru ne ke yi ne ngue suo ta ru ge mi na o ru wa gu bu o ru su ji le dun zhu ge yu che ji de dui ma la ki shubur tak zin ki mime namzhu sum ki kanyi ne rogyob ngondo tong kiyo. Tatin ki nyurgyob le dun zhubay nyaga cheshu ni ga gui diwe kuyo ki dugyu da chagbe poja po gazu te yin. Yeshib chaya bara, ga gui ne chu tiongi yu ba ta, tanda chi yong ne nyaga teza me la. Ga gui yong chu ke zhowe ne cu jir nan tuan su me. Jemar ngan zu kukup tere tam zin che di nyushu yu gui cu gyub cha yu yin xie sum shi. Shizi chongjiri ki shuji shuyan ba, chongji le sib, ki chong ka gui gebe nye chu ki riru niu ci dabdun ru gyub gundong bu gundong ba shuyan ba nubu cirin ki. Tamzin ni che to ba che gu, chik ni manzo la samlu lu su yabu gebdi, manzo ji semkham la tonan che gu ba ta, rik ye ne semso ta, jenju gu le dun yabu chub gu. Ni ne, manzo ji tunje ngui boro da yong yabu che ne, manzo ji tunje cowa genen che gu. Tanda, rimba tsamba kaa ki, tiumon bai zuyan ta, jizo leri kaa ki togoro ta, kya biro wo, denja kuyo tu, bui senbe mangzo ki cowa gelen chi yu inxie ta. Kongi tatong, genan ki zhwa chebe nangme ra shibshu zhubi, chuzo nirshi, teje kabar angcha, legor ge gu ni, ge gu ge legoro, jik legoro chu ta, yana, legor ge gu ni, ge gu ge legoro, jik legoro dun yin ba, kya bra che yu bishi. Rangyu zhongji zhuxi xuan ba, ki zhongki gebe nye zhukki rizhu ki nye zi dabdun rukyub gundong bu gundong ba xuan ba, zhao peng ki, temgong chi kene yinbe zhidu chebe mi nye ki chuchu rizhi yong xiri tupyu. Zhonggoro jadu zhiyu xiongzib kan la, zhonggoy dhigib dan sin yu. Tanda, ki zhong zong kong du yuebe chi gewe nang, zo, nipa le tanza mangzo ta, sakong chuewe kalo wa, gejiri nye zhi chebe, temgong nipa lanay yinba so yu. Tanda mi tida, denja kuyu tu, bu yu jie ta. Kongi tatung geji zhidu chebe nangmira shepshu zhubi chuzu nirshi teche kabar angcha. Legur legur ge chu, ge gu jik, chu ge jik dun jik chu ngata. Yana legur legur ge chu, jik ge sum, legur ge legur ni, chu dun legur nga yinba kyabza che yu shi.
1: Pura puchang zangbu gaksu megyu ki jelini cai ge kisar, riru ki nunzi tunde gaksu sumba ti chak yu. Gaksu saba ti ninkin nizu tang, ninsi kancha chi zi yu mi ti. Chaygin nyursi totan bu yi, shimju yishib la jisitu.
0: Tanda, 가족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H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B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띵여티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er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Hesu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Ye Ge Ki Ta Den Ta Dar Meng Zhu Ki La Lin Be Dun Gu Zh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 Ba Du Yang Gu Ren Bu Sa Ba Ra Shu 여기

0: 누구 야구 된대 먹어서야 가리나 아 영이 그 대체 그래 의비 김산티게 의비 장비 고삼주 장비 교섭라 마스대 라로지기 다디
1: 봐봐 남자 제편도 맞지 단도 탑시치 유어지 이내 바라니 한 년구다
0: 탑시 가려 장 탑시 유나 네 랑카는 년초
1: 방제 누구도 예 고아제 세세다 규지
0: 가르러 와
1: 봐봐 칭펑게 아스네 스미두게 단도 처음에 가는 세세 권부 선자 권선 이름 아디 봐 파주거시
0: 코노 메마시 고그리 장아 로버치고 너게고 아 고빈 장게 신세리 위비 김산디게게 조선 가서 당 요마래 아 순다 제르 최강을 조선 당 요마래 아 저도 고그리 사시 고빈 마자가 됐으러 그래 아
1: 봐봐 댄승의 신거유 나이 펑기 권이 뒤우민도 이내 티샤 칭펑 황승님도 레그 체비규 팅럽쟁 신내 근제 이면에 하 거주 봐봐 말아 저 섬로 균도 다 고기 맞저 첨대 고고 다 뛴 고기라 님께 정시 심부 체 고기 저간 날 뜻제 저가 매 삼아 더비 김제 하제 첨대 춘이다 뛴제 첨라 뛴야 그 뒤즈 춘제 샤체도 맞비
0: 그래서 시험 거 네 고소 좀도
1: 밥상 고마 편노 네 고소 请 고차다가 세세도 샤고
0: 장 고다
1: 봐봐 고차고 된제 만천 용도 게
0: 네 고차고 지게 장가 고슬럽다 고비노 나 의비 대상도 저 돈가 되대 그래
1: 총재변조스디제르버 콘츠바부장 강르치그마지
0: 미강르마지야디 라게유산셰브리 미강르마체네 랑샘기부용도게 미즈통마 멘즈더비어티 녜 미잔리제 고르친제 팡제그 뉴구더비이나 마저로디베 마체 캡상요르슬럽이 콘조 캡상르그 삼제 나 이제지기 랑게도도 고스고어바 고비이나 콘츠마서 강제스로 그래
1: 다오나
0: 你说不肯吃小姐把上个学的让我那个如果今年的没得着急姐旁边个女个女子了吧马子老热钱了狂马钱的钱不多爸爸你年轻土也没吧冲着看了旁边这个女个没吧把上个先生是不我现在家领着的说去放了给女年的着急钱呢没去旁边这是可不得了看把俺们啥小意思啊天主如果钱不过天主如果马钱呢俺来出大街头吧女个要过的这 总统马的事呢，俺以前没送。你看人那头牛肉，刚硬天的全部都不要马的送给。啊，俺甘肃的，营销主义。如果要不你这总统马的事呢，俺我那以前没送。
1: 爸爸，穿不穿皮脚了，对线不合适。

0: 만한데 수지 지금에 신시 의교 등록이 전지 소스 지유.
1: 수지 간라 공감사. 예명 침대 수유. 원연 청사 그 의교 내 등록아 그 수빈이. 수지 간라 쇼다.
0: 어, 매매매. 허, 나 대대한 지 봐. 어, 참모되다. 되다.
2: 아, 레스레스.
0: 今天是 学完封面照
1: 书记官啦 今天随时拿个PLS 我做大都叫我们请
0: 特别好在现在里 我要路途别了 要年轻这一 习近贵 你做我们的做 同的生辈 现在要这个拉松
1: 哦 丁哲司机 你也把别 免在女国卡机得不下 一年踏入整个有个民族 당도보도 누구 간지에 피무소 완주 융체비 당도 총재토로 방재게 간지 방재 뉴님에바 대샤 다루지고 튠범 니마기 롱에 튠범 동보레 망아
0: 디마세 방재나고 비비급러 잠한 고민이 동서 거지 이네 다루 광차지 고민이 이르 의미도 디마세 뉴니 해미도 접지부터 제 불안게 좀라 융치다 두고 然后 나 진시왕부 진페인
3: 勤奋是啥也不是现在四十多岁是你的人是吧现在四十多岁是啥的要求的你是啥没得要求你了勤学员朋友今天到和勤奋阿家我们你还得带得过是现在能行个学生穿上走路要不得我最有年龄了陪着养个托不生病现在胖着那个女儿团大地过了现在特别养个卡拉鸡
0: 탑시 야슈디 방전하고 과제 세스 대규지
4: 쟤는 왜 김산러 중국 침 보여줘 봐
5: 신디야 신디야 교수다
1: 저거 가르쳐서
5: 왜 김산러 방전 요구 그랬어 요르시 가요 그
6: 어찌라
1: 어찌 다디 교다 하셔다
4: 저저 다차라
5: 아, 그건 과제 교 말다 내 말이야 어찌 지만 가서 혼내지 고
7: 당연히 돌아온 거라 봐 제자
8: 됐어
4: 저 나와이비
8: 예 어랑어
4: 예미 간지 찬스유 징시종의 민인세 조리 유무소 나 신시의교 등록이 제지 속지 장마 내주 다시 제가 여비
8: 어제 오지 이모지 오지라 나수 요구도 되고 가래 시라소 키란게 요구되게 마고 수송다
9: 권은 말해 권은 요구 말해
10: 어디 좋아해
8: 나 좋아해다 권은 과연 그래
4: 얘기도 삼시 도구
11: 面子我写过去呢你妈金水总了面子对不对你也讨他们钱账俺也面子得不了可不与钱的台湾国人用嘛的你那国国要钱呢国就是很多国人了有没有说俺最准备去你了自己交钱我这准备去你给明我的德玛是肯定记了穿不死人别人金水账被出大几不是老李永队恰许的老李美队填不得咖喱
4: 最近呢金水长辈去年等死了有马事现在你被为教习的传媒群业了真就瞧着既然给送不定做俺最好苦个月前呢俺最胖这个女的给送下给特别是咱们用户都给了
8: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4: 我这过后日子，家里兄弟出去外面读个。家长过，出去读。云总，今朝老对不起，心情委屈的做呢，马子多少顿节，今朝三四个孙女老生日，爹妈在，等到，咱们地主给马子多少是可舍不起的，明天呢又被地主请一个外宾进站了，可是我的热日，一定我的请我去就吃我的。
2: 我说你不从前头屋里的，谁也回不着的话。
6: 谁？我说你不从是那，满脸人家古代的。
1: 玉米草，老对不起，重嘴，为叫帖子呢，蒙古人到是端节，看咱做刚爱的三桌亲事。
2: 我听你讲了，说起干了。
6: 说起干了。
2: 这说阿奎嘛是呗？
6: 看咱可真是撇吧，但老爷子两个钱头没多，窗子等的打马的呗，俺谈的主人来参与。
4: 哦，主人阿奎。
6: 我难过，杨书记干了，你要这看着算吧。
8: 书记干了，哎，好，我这去让金水总。

0: 수지가라이나베.
1: 팀원이 다들 말다.
0: 어제 공감사.
2: 엄난과 예랄시오. 팀원 오랑기 군접서주디 수지가라가 척제나지 신내라브리. 오랑게 수지가라 토제나 쇼이스도 다들 수지가라 뒤대윤에 더더 톰대니에베.
0: 제제제. 아, 수지가라. 토제나 토제나. 어제 공모서 공모서.
1: 공모서 슬럭마시. 다들 장게 요즘 마스스 랩스모 제시대 좀 재밌고
2: 레디
1: 당글레 집에 망소기 요즘 시로 채워줘봐 칭텐다 칭분호조 윤대다 로도비장 호진님도 레어치는 경제 마시 중요하러 최수 지부 예배 마세 시주 야호 디지 재상 안소 도스 직지 권해 우주가 죽음 먹답디 개가 대보고 하지 상면 수다 영두회
3: 영!

0: 이내가 좀 요구 걸 때 주든 샤 차보다 뭐가 손야 가리는 진짜 못 쏜다.
1: 광문 쓴 것이요. 난 저 지도 님 랑 관남 당 태샤 키나 로테.
0: 언니 이 차 차비. 제소. 요구 걸 때 진짜 싫어 제목어. 나래 다 제기. 싫어 제목어.

0: ཁྱི ང་འཛོ་དེ་ པ་ཏོང་གི་ ཚ་སུ་གི་ཚ་ཞིག་ཡོད་ཚ་ ཚོས་ཟེ་ད་ ལེན་ཞིག་ཚེ་ ཝེ་གི་ཚེ་ཚུན་ཚེ་ཞིག་ཏུ་གོ་རེ། ཀིང་ལོ་ཅི་གི་ཚ་ཡོ་ཡ་གུ་ཡིན་ཚ་མ་ང་འཛོ་ཚ་སུ་ཞིག་ཏུ་གོ་རེ།
1: དེ་རེ་ཆེ་བི་ན་ཀྲུང་གུ་ཞིང་བེ་དེབ་སུ་ཞིག་གི་ཐུ་ཅི་ནི་སབ་ཅི་དེ་ང་འཛོ་ལ་ཟེ་གི་ཚང་ཞེ་ཁུར་ཏུ་གོ་རེ།
0: ཟང་གི་ཤེས་ད་ཆིལ་དབེ་ངོབ་ཚེ་ཐན་ཟོ་ཤིང་མེ་མོ་ཡེབས་སུ་གོ་ལམ་སང་བུ་ཡེབ་གི་རེ་ཡིན་ཡང་ང་ཟོ་ངོབ་ཚེ་ལ་ཅེ་ད་ད་དེ་ན་ལ་ཏབ་ཟང་བུ་ཟུ་གི་ཤ་ནི་ནེ་བོ་ཁོང་ཟུ་ཐུ་མ་རེ་ཨ་ཅི་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ཟི་ཨ་
1: 수입을시야
0: 전송원에게 긴장 몹쓰리 보고대 뜨다 몹쓰리 기사 땡부 요약이 시골로 와시 경우기 님부터 린세배마도 제일이처럼 겨워 마지
1: 제일이 캔수리 캡디에 세워라비
0: 제여 마리 당당 안 주셔도 리주 전부 다 그러고 디마세 안 주는 거 요새 최다 칸디 계약체도 땅 차지 시간 전부 캡디에 나온 거서는 지니 사실 뭐 최지 연재 국이 니네 우거리 天主 표지에 텅도 총래 삼 신다유
1: 아 어지 디
0: 띵안주 삼수 사비 이네 텅다 텅기 시그리 오브제 쇠부 텐조 김장 창면나라 피주 당토로 진 성기
1: 어지 캐주 사도 문에 야오시라도
0: 하 이네 텅다 락제텔 강에 치기 로슈 침부치 베마세 마저 신예래 뉴슈시라 제고 이게 마저도 교체 폐주 당사수 완전 없애 된소 미 통야 몇채는 용고 말어 봐
1: 제장 드디어 제는 거네 방야지 완전 스토 쓰시나로 칭하게 뉴스 주고 여지 나나스님도 저제러 순지 제니 뭐 진주 제는 다 그러버 기스라 대비는 염내 제도
0: 용아 기스랑 라젠 캡대 당대는 남이 뒤에
1: 당이다

0: 심부도. 아헬롭 다 유차자. 추슬로다.
1: 어고. 니나 때베 세상 뭐. 중화장매 세송자. 신의 되기 리부터 쉬지.
2: 디마세 최제다 수줄 춘지샤 요리. 더도 수줄 쉽시지 그래.
1: 잠도 비자. 바소 키는 야마지.
2: 밥랑게 나래 냐소스 거기 있어도. 다 녀고 말이. 디지비는 냐소스래 냠태베 요르바.
1: 디마세 기사 뒤수에 튼두지. 계신 아주 디나 순더베이나 님 뒤지나 전부 체르지라. 디나라 뉴더베이나 님 숨나 전부 체르지.
2: 체더 뒤 고민 되고 지금 말이. 캡캡 님 다리.
1: 지마디 캡캡 다베이나. 아주 디 카메라 듣고 유자. 스시 뭐 마시. 니네 자취 집에 와라. 투법디 스시기 더마스다.
2: 디마세 추추추 계속 굳이 체도 우리.
1: 냠 되라. 스스게 체더 생지지라. 어고. 화세 싶다.
2: 계시디 총간나 총야 옆에. 빠르나 나는 용대위는 Hong Kong sejap tu.
0: Kamu tak kira lak sejap ah.
1: Aku, jalan di Thomas Chen dan Singapore dah. Jibin ni sejauh ni. Di ni cukup juga ngah sejauh. Ni Chen dan Thomas Chen dah tahu bahasa Inggeris. Ni cukup dia umur macam kipdian dan tuh mudo. Jadi orang ke kipdian dah no. Di orang Thomas Chen ni cedah dah nampak sih je kipdian dah no. Di nak terbe cedih, kunci sungguh jangkau ni. Orang sambung dah. 섬신한테베 체디조 모자제 중화장모 박소매비까지 청아피 도여비는 태보에 맞춰져야 돼 어우랑 가시지
0: 그런 이게 파시에 초시에제 시내 된다 我们的 시에지마 영아 니 삼당고
1: 어구 저거에 어우랑 나래지 기요 저비가 어우랑 지금은 유니에 여시기 디나스에 자마부손자 어우랑 센다다치지
0: 자마부에 나지 뭔가 좀 내외 하고 좀 해. 랑원에 엄청 나세 총아.
1: 그만 뜨다. 피게 수주시고 수지시야 택자 조리. 자 세시디 두주된 하기엔 다시. 세리 어 지붕을 좀 내법이 미 청아 써야지. 잠아 보다.
0: 영아, 나쁘라 대제. 네 맞춰 제.
3: 예.
1: 오 야채.
4: 我把牙齿。哈哈，周轩，老弟，周轩，快解锁，来个一杯。妈哦，新这个是几？给他两个生杯。新这个是？哦，三分给最多几个是吧？我让人们偷嘛呗。妈，快解锁。
1: 三分给这么多呀？我哦，两个买不起，但对没多。三分是呢，你创业不行嘛？你自己，今天是给咱来把创新我也喝了嘞。这么多等的喝不，老板我看等你有。
4: 阿姐，两个都是给你三个嘞。
1: 就是，我喊你兄弟呢，你们都参与全部的，你叫他说说说说，纯出自个月，叫他俺查个水的，俺检查这一杯。
4: 我那些呢，今天的三分给许多几个嘞，你许多钱呢有个嘛的？让给弟弟写个月呢，你他姐姐，让这些。
1: 哈，钱压死就，压死就，
4: 压死是六个嘛的。看嘞，那内住他送的。
1: 哦，钱钱不少。
4: 等到有人俺来点些啊。
1: 哦，等到有人叫他写过去，钱俺注意，叫他来个去。

0: 딩군에 야호시도 와.
1: 응응. 닝짐도 와 마. 응응. 비야 치하셔 제제. 냐소야 쇼부님래 예거다.
0: 우리 이제시야.
2: 딩인고죠. 디 거주시다 어제. 이나세 중카장마다 엄마자진 기대세지짜리. 여기기다.
0: 아래 제마 제더비는 님다. 학배기로 저거 제비미도. 나르년지 대제대. 티비야 님보다가 제더비야도.
2: 저스테다.
0: 바바 쳐뒤다 르바유.
1: 엄마.
0: 어.
1: 디다.
0: 제라.
2: 근데도 바바. 쳐스테다.
3: 처음에 막 가르치기요. 아. 시도게 세덥지. 우 쳐라 하지. 경우 정말 니 마디 이제 기고리. 시도다 니 모두 야요
2: 바바. 바바. 디바브랑 해 마신자지. 피간데 시도 시도와. 니메 우에 자서 세사. 니우 회치고리.
3: 로카즈 죽 말해. 제 겸한칸도 로카즈 죽래. 제 겸한칸 기비나. 로지 로그르베. 대산님도 로도다 제 컨디스 되고래. 사다님은 기그르베 아.
2: 아시바바 뜨다. 미드윈도 감누게. 띵오연이 줄이 두스키고리.
3: 다시 알아지. 자금다 기면 누가. 최신의 뉴제 나로로 유기래.
2: 바바. 니한테 지르베.
3: 롤 딘제. 순덤니 요게야에.
2: 다시.
1: 봐봐. 단도 사다 추면바 디스 챵랑제 디 창주 차디어지.
3: 니 고쳐면서. 자라디. 로 졸라 당러러 봐. 친구 셰야게 주니다 게 말베.
2: 봐봐. 자라디. 사드베 마닐레 토어지. 이네 퇴보만 보다. 뷰제 야호실 하어지. 저기 쓰시고 심하시 뜨다 섬치나 샤지 세대별여리 여하쯤도
3: 제스 친구 장게 팀을 시작을 내가디 전에 교수님도 이내 단대디 르게스도 와
2: 맞지 시기 치부지 기대다 고 삼주 돌아게 사지도 왔으니 용도이
3: 쓰신 거 말이 쓰고도 고 단다 사지에 가르치가
2: 쓰신 거가 심하지 이내 세대바 소속고 얼어 민우도 진행된지 봐.
3: 나세고 선고도게. 사제 전부터 이제 그네 제가 그래.
2: 어우소식이 아침 앞지 되지. 남자 디비야 맞아 시스기. 다른 사실 아는 고주 초유.

0: 아고 같이 했어.
1: 라는 게 지려야지. 가르게. 신분게 시도게 제대로 인사대 상게 신중에.
0: 신중.
1: 아. 재능 아쉬다. 신분게 질체 뉘제. 디나 로요 말 봐.
0: 요 말해 아고.
1: 오늘 집에.
0: 오늘 집에.
1: 재능 더리 좀 같이 같이 좀제.
0: 미다 냠내지야. 계속 같이 비유.
1: 세뇨가 친요 말 봐.
0: 아고. 오늘 집에 말해.
1: 아. 재능 용아. 让路用
0: 아고. 춘다 다인베.
1: 다가이.
0: 하지. 진짜 있는 거 아까 봐 좀
1: 다그로. 진짜 용마다. 让你 계속 치는 거 그룹아. 让소소 밥는 지여자. 계시 계시 시가 제비나. 让미네. 람사 하고지. 달로
0: 아고.

0: 좀 힘드신 거라. 어건 요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망 못 힘들어도. 토가 두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닌다 쇼가 쓰면 신부 써주유. 돈도 좋아 신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 소기 진우 직도 대비 숨 직도 대비 내유식 인비 매견 튕라부유
0: 아 대자 금금이 띵엔 지시유다
1: 계기 식당 통수 니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 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가 로규 귀람 계기 테니 소신 계가 대자기 명의베 경에 마부 유마세 자자게 내주 튕시 중제 섬유레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침범민도 매견쇼양 제마 저톱들이야
1: 매견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 망불로이 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나 시조니 지기 가탕 업주이 TNT기 바테시 디저 망부식동 당소
2: 만세 비세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쥐티 치고 벌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로
1: 미균 곡순 치바라 지소

0: 아리 야미 슈도 겹샤 에 니 하고스 또아스네 탁치 제가 연주와 켄스 디게 이니 나 샘자 야수기 니 바베 신자 고스 신부 이스기 니네 딱바르 심이 슈도 겹비 니 라나 총가 심주비 니네 랑게 뎁지로 지무 상부 정제 켄스 디게 이니 같이 왔음 부도 아 용아, 나 라는 계시에 하면 니 바베 등다 탁치 제가 주니
1: 기소 같이 거의 내 다 걸어. 먹어는 엄마 걸어지. 퇴근이 근데 쏘래.
2: 영아, 영아.
0: 봐봐. 이제 집에. 사과지나 슈도 템 숨겨. 아직 깨지 쉬다. 근데 집에 아. 지망아 내 근데 쇼래 아.
3: 三凤
0: 让开这个用吧 爸爸让女儿啊 从最公司的给几千钱 爸爸让了 给咱这一面是给
1: 卡琳娜
0: 卡琳娜哎 看到给咱这一面是啊
1: 有吗嘞 我还嫌咱妈这些肯定是
0: 爸爸肯定是不是啊 俺们你们都拿了给不起的呢 看戏多啊 爸爸让两个就骂这是人民 应急求一时给 听过你这一面吧 谈到俺们的经过一下
4: 三凤他妈去的
0: 俺 先你看这个
4: 过来刚刚有的 还过一遍
3: 阿姑 看上去不是呢 你阿姑上通宵 没别个多啊 阿姑 这跟这些不是
1: 다 사람 미용법 믿도록

0: 에디 개니가 하대샤 다다 힘을 써저디 진짜야 예 참마 야스기 녀저와라 미창메 통메섬 뒤다 푹삼디 마치브체니 푹삼 미치도 배수체는 성비
1: 엄마 엄마 전부 쓰다 봐봐 랑가 같이 뭘 없지 가지가
0: 계속 습대시리 삼 시에베
1: 봐봐 간주 같이 신지면가 치유는 아무 다 내딘 데 체험 맞지 내딘 데 체험 맞지
0: 녀라 엄마 라타 엄마 나 모데 존다 믿어

0: 그래도
1: 로디비치 샥주야 우충수
0: 양들의 제들의
1: 단대내 줄 대비너 양들샤
2: 봐봐
0: 아줌마 터지에나 터지에나
2: 터지에나 암칠라
1: 샥주 제사수는 쇠하고 당부
2: 베스
3: 나랑서 뭐 현재 교육은 거 치부지 바구디 견과 자제 랄 체대도 와
4: 你 还是 老金的，咱们家还没进，连着的咱们结婚去。
3: 他
4: 可知道，
2: 哈子，俺瞧不起你妹吧？
4: 你还是没事得，过来看事。
2: 是的，
4: 牛犊子。

0: 숨 쉬듯이 샘대샘 라샤로치 람나기디 숨만 더메기 랑중 더라만조
1: 디퀀지 가서 그래
2: 지
1: 라이 견제 그냥 가려래 아
2: 디범위주배 체례신배 섭중진지지 롭젠당구디 칭분게 초우르다 라마진비인 용구시배 아
1: 가르치가 조그래 니의 신급답당 만신부 여러배 종다치가 가려래
2: 긴구소자 레그치 신구 유배 촘다 균의 유배 랑게 딘주마신은 롭중 제고도고
1: 가래 부구간 롭젠치 바베 월 롭젠이 부구간 롭젠치 배급라 내 야친제 그리주 갤라군금상을 그룹에
2: 아지 장게 분능시 망고 신기 매봐. 불을 깨라서 럭고도고 뒤에 가려야지 아.
1: 나 죽음에.
2: 아지 라인.
3: 바바.
1: 요슈.
3: 바바. 유무스. 칼은 임금인도. 럭전서가 용매스기.
1: 가려야 너.
4: 콘수 메시의 신기 때 대비. 칭분게 럭고야 여러 매스기.
2: 뛰다다.
1: 不是的
5: 走, 가차走래
1: 让老子念个主意
4: 是, 走走走 阿姐, 主意的
2: 哦哦

0: 这学，你干啥去？他这创作那了，起来行吧。老子这回我还搞不清哎。啊，我去。成都这些车队些，中午呗。这学，校长，请问老子你干着年呗？俺让这新官老哥也可了的啊。啊哇，让就不差多啊。成都那他不多，新哥也过去等你一呗。你也让去过，没最近我说的做过的，让个新哥一呗。听我的新哥呗，老李新哥，送啥来过了牌不的？
1: 让个好个月呗，肯定就是冲不了四个人。
0: 谢安，陆立新的送茶来我是开始我的啊。何止经营话，让我来监督啊。俺让做陆立新的，你也不是吧？听我警察来过呢，他都送茶来过了，怕掉的，辛苦一百啊。辛
2: 苦没？
0: 送茶来我是开始四个月没，你也辛苦没？
2: 哈哈哈！
0: 接上陆警察这个四个月，我你我那些人朋友在玩的，兴奋个他的俺让做偏到又不是那么一呢。
2: 俺让做伢郎姐，愧对去，伢拉公公上市了，过了吧？今年也不见马上去，走。我今年弄啥去？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走。好， 바바, 바바랑 같이 지니 쉬다.
0: 용아, 쟤는 예세 지니 쉬어. 뒤에 예세 없이 인기 유행. 상관 롭진소가 전투 여마지. 롭진소야 가르요래. 총두네 랍자 중요매라. 겐륜두 섭중진자 조야 가르요래. 틀에 샤르첩되는 그그리스고, 그봐. 롭진소야 경제가래. 나랑도 단도 롭진소야디. 칠레 싱베 종다진 지지 나도 싱베 송자 팅웨 싱게나라 갈레 게비야부터 싱게메 봐 단도 드럽 저거 말아 봐 나도 삼로 용도 단지 롭진이 년차베지 나랑도 니바도 락제시보다 인내 겨 봐 총리 제신베 칠레 싱베 쳇도 보고 그래 저시 아 니야 고쳐 뭐 송 싱베다 칠레 싱베 파르 케바 가려래 너도 그제리네 딱봐 부근은 시제 롭진 소그룹에 롭진 소가 요는 실례 신부 잡으베 살에 가망지
2: 제안 장게 세버스 럽다 시마도 안서 로이 디그민도
1: 리리 셰 장게 셰다
0: 도지 참모 야고 제뉴 아 신분 장게 셰다
3: 참마 제야지 그제지로 실례 신부 쓰그리
4: 하고메
2: 하고메
3: 칠레싱바 나주 구슈 게임 치치 퇴기 제노 미주 구슈 게임 치인 퇴기 지고리 예 하스고리 세리사 나주 구슈 뜨제 중고리 미주 구슈 까제 중고리 예 하스고리 디 세리자 마세 총이 지시 보사 최사 다는 시 그때 뒤 레알 합 뜨제 여마지 사과다 이 지간로 딱바리 시 신의 호드초 규주당 승도에 근제지의 신의 호드초 승리 시그웨 켄주 마시자 나주 칠레 싱벨 없진 초가 쇼스 럽지 기조 칠지 사보다 신리가 라제 대외 망신 산주 다 팀원은 시 라나 하샤지 싱그더는 큐니 용야 요마시 단대 뒤럽디 세리를 낭신다 락세 시버 총이 지시비 뒤로 사베 신부 차오리
5: 오
6: 역시
0: 니도 야미 중니 로르 중앙기 이제 안탕베 낭은 남부 사회의 칠레 신부 기신 수진 최고시 세부 대유버지 니동 야미 주둔 로로 남부 사회의 칠레 신부 라리아 부구 친구 초유 风源 총사기 남주 공내 소남 친견기 신부 초 로가 낭도 규내 라도 뉴구 송구 초구 탕 라도 고마 친견기 신부 대다 림신 신뢰를 가와 탕 락제 신부 니종 캐베 칠레 신부 주로지 혼조니 人规矩国内 남바사베 칠레 남가 青年堂 콘조니 용보 토라 칠레기 라게 덴베 싱바 사바시 콘조니 마웅베 싱레기 슌진바 인싱 콘조니 체투 지조기 겐지 윤켄탕 팅접기 두시 덴베 투접기 소싱지 디니 팅급기 중구 총습제라 디니 팅급기 중구 싱바지
5: 这是一书记放了个写把作业我给吹多几个学生给我让做方言重杀给各级也给点个团大的事下可是我嘞你也是那各级也给点个团大送上我学过没我让做重杀的重组送等级单子重组送送的稳定明的日子稳交结果给听这些能唱下是吧啊是
7: 爹他们也看了要嘞你也三不下去呢我是刘家要重水米晴天等米二哥让几年没白晴天落春去一百马车娘娘是没吧啊轩当啊切土也没多对的你也落几个来这主人去学人家两个忙车呢晴天给切不了
5: 你若不上来骗托个米多今天你给表情一啊俺这场子都有效外地面的大大面没这些人话用过来也话有但现在上学的开始给他做风云冲出来几个当兵呢然后给苏当不多他不就等不一啊这这是学俺老钱不来没事呢
7: 你来听这全民都都是俺还晴天等不一听这个话用过的刘家要给晴天文学结束让给文学新年呗你们这不看了要的没让天不都俺让风云冲作要的用啊其实晴天有没呢让我们就去给了俺让风云冲作落地给呢这时候到主人让给几个结束的可是的俺大伯母真是去就念呗

0: 바바. 대년시 하지가.
1: 장신이 로용괴베.
0: 마구대위에.
1: 고셨어. 야. 아무래도 그래.
0: 지샤.
1: 진태. 바바 선배가 왜 이래 마세? 기쁘시라 좀. 탱어 칭페 킹이라. 네, 디마치. 피그마치스. 강고지 셰셰 담비. 진제지야디 킹이게 유무소 포도 등 그래 삼초. 탄도 도스다디. 바베 하쿠비. 기란이게 내가 야고 셰샤.
0: 爸爸，你还是这。风雨重组帮不上过日了，雨木草也帮不上打开车土嘛是。俺也帮不上打开车土运动。哈哈，让开自己。哎，婆婆，风雨重组，他的爸爸许多几个人。
1: 티콘라 어구 텐션게 주도 지고 여봐. 어구콘라 랑보라게 주도 지고 그래. 진제 지야디. 먼저 풍요를 가부 유배 마세. 풍요 야고 총조 전에 쓴 거지. 이내 탄도 도스다디. 먼저 상마 꿰매 버지미도. 디 마세. 로긴을 견주디. 견디 원세 털 털 주기. 풍요 총주 너루가 아니야 차봐. 로긴을 견주디.
0: 风雨虫子，老鲁干你前头没多。阿江江，
1: 点过去阿的，虫子级别团大送上，这个谁要的？这个谁送起我的？
0: 爸爸，爸爸让给新宇去洗，他这点困难了，我让你争取去就是洗。
1: 你辛苦去，你们今年进来点过去阿的洗。 아라니 젠즈시그리 이네 녀랑 셰야지 녀댐쇼디 랑라 핑기이
0: 바바 아댐구나 슈니 듀민도
1: 아지 딘제 셰녀 요르베 소담네 디지그리 지마 펑요 총즈 유민쇼 네치니 듄규 셰도 보고리 시소메
2: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腾多当上季县阿爷，罗屯青田按照昔日的外交来屯的党员去推面上阵，他日党的促进全国别推面当不行。开始呢，你打南面呐，老爷看了罗屯清学案件，按照党的促进全国别推面前，云门村年轻人风云闯山了，两百千匹。天天我说自主自领钱的，投了两扎，过年你了，常买这些的利息多。陆同学啊，让俺催进一些的。
1: 好，前两年催进一些给他。今天让他们在搞不起炸穷，啊，他的。玉米村上风云冲杀的主人他们家的仓麦长老一句又算谁他念诵让个差不多跟着几步热了让个风云冲杀的玉米村那车间蹲到脚里从我要个街头边马赛脚真的脚头叫人 rangge ye chongse gyurju chebe le gyun chue do xirim ge dan zeng zu ni ho da par sum du xing de dan chongse pe ge dong wei geng jin du zu yin xirim ge dan zeng zu du gyun che gyun ni xin du ke qi xin xirim dan zeng zu se ni ge bei ro chi sum ge sui gyun sang bu mie na chongse ge gyurju la yang ge wo gun ge ho nan che be chum je ten zhe tong mi si xirim dan zeng zu ge de wa chou shu dan 공부지수기 미럽네 미럽하 살기 도수기 이완초디 삼미체바 대낭도 주고타 당전주기 순수 남야 내실 철균사바 균체 메바 코든치기 여바디 장제다 남야 투럽기 체든제도 교신기
3: 어구 같이 가요 봐
1: 다시가용비 칭판과신소
3: 칭판에 가상 간소를 더 하셨대 말베 단디 양상하일로 냠래 거기에 가시소 나디 니시에 따로 시스기
1: 아래 제너디 시도게 세더베 근제도
3: 어제 오고
1: 땡즈스 매브자도 어제 장세든 소지 되다 니부터 차주도
3: 어제 혼내지샤 어구 땅 저 시골에
1: 넘규류 가르기 거래
3: 어구 류기 오 말이 수주 시골 배주 단자 경원 장물이
1: 대부 잠게 자도 안 두고 자도 지겹다
3: 아 자해 어구 진짜 용구르베
1: 네 메시지 세도 비 상계 가르친 규 자도 지겹다 낭다 요 말이
3: 어구 진짜 경을
1: 세더비야르고 다 하스리 선인아 양자다가 용기에
3: 영하고 어구 교아
4: 아샹 겜바다 징아 니가 아샹리 조즈 토보다 고갸마보
2: 가부딘데치야 튼다 가리유아
1: 장게 티부치다
2: 나딘데 치로메 티샤 칼라세 잡다가 남산 두기 땡땡 튼다 지여리 수수슈다
1: 니에 친분라 로보슈 친부시에다
2: 우지 니문 누네 샤브리베 아
1: 어제 디가 쓰그래 아 마 바보 손자 니에 로보 마세는 수식제
2: 니제 친네 잡으리
1: 아 니세 콜라 나 군지 비게 다가시 비 시르토게 세드고 엄마르베 아 녀랑 같이 시기다 디마 쇼다
2: 아지 라슈다 녀녀데 유
1: 보고텐즈 담도 시르토게 세드고 엄마르베 신페 데미도 쇼빈피게 다 주샤 쇼빈게 체즈다 가바드 싱그레

0: 마피게 다가주디 콘즈 체인입지 로마지다 세부차샤 자마담베 다르바 니에 쇼빈라 쇼빈 자도스 깁슬비 계속 양다가 신비 체고 로마틴 좋아 세부차차샤 디 다마담베 다지 是吧 니에 쇼빈라 단도스 깁슬비
1: 왜 장게 칭분 카바 입제 계시 치메베
0: 제가 가려야지 부구 간지 랭에 굽지 망아오리 제가 가려야지
1: 미체 촐라 다용아
0: 등거 말이 세더다 네 신거 말베 아 촐라 등거리 있는지 아 도즈네 쇼빙게 양 카바 겨 용거지
1: 가리나
0: 락젤로 지유 와 락젤로 지유다
1: 지샤 깁다르스 취샤
0: 되다 미고 씨보다 가발리에 송아 왜
2: 어구 나이 샤비
0: 레가 유베 샤비
2: 어구 니에 근데 스테네 로마테 수키에 대해 수를 시도
0: 아래 어 세부 차도게
2: 어디게 세부도 차샤
0: 추던 그 요마리 추도스 깨다 샤비 니에 랑을 쉬쉬입니다 장친분了 롭종도 제국이 신분게 신뢰 제고하다 장 신뢰 신용해 봐
2: 영아오고 니 신수 야주아
1: 왜 장게 셰봐 르게야 요르베
0: 르게야 메봐 가리나 나탄다 가래 칠레 신버다

0: 아이고 따디
1: 탄다 계지 야구 제시의 그 삼중에 야스르스르 차사샤 자신가답가 노용그 삼삼마중아
2: 나 해원의 삼유래데스
1: 삼으로 가르쳐줘 아
2: 자는 보면 야구스 돌아 나래 보 야구지
1: 아래 다치도 네 보면 쇼스를 붙잡도
2: 마오베 뷰나마 꽉다 머주나 여야 미도 시계 야시한부 딘데 보통은 니게 라키아 요생부도 봐
1: 심지어 지금 말이 신태에게 성당 사시야 인시에는 무라치를 신지 나랑도 총수 숨기 실을 내가 진행을 놓친 것 상마 깨던 게 인식이 女婿 유니게 女婿도 我 유니게 我 등지
2: 지샤 텐텐 오늘 경고총 영아 나라니게 후다 제제 부고소 미부상고 되는 거로 되다 니 저지 제자 비기 규로 니 티주 단약에 락제 사업 비지 취지유 탄도 디 규기 아숨 디게 두 사수나 높차 식량 높치다 냠지 제제 최소상 최도체 떡고 삼주 탄도 비기 규로 저 규뉴웨 초덕비 칭아 깨소야르다
1: 어찌 장하부 치세랑 총아 아 지수 니에스나 싱부주 서신 마조 체니 님도 디부주 체고 유나 니엘라 냠레칸 조그르 스유 투상 야가심드 싱게나는 세도 싱게 님에 컨그리 딜레 하가 가르고래 아
2: 칭슈아 랑가 삼로레 교도데 스탄구기 침로도 심해지데 괜찮래 다들 녜셔 바지그리 하고도에
1: 가르진
2: 하타오는 년념내 칸로 마저 망자 체제 렌즈부 조치

0: 랑 하토네 지게 진이지리 말에 고스 먹을다
1: 렌즈베 레가 야고 마세비나 칸다 녀카르 녀고 지그르 봐
0: 예 라체 사브 카레
1: 라피 좀 지봐
0: 카레 필구레
1: 쇼빙 미미 넘주 싱면도 그르다
0: 보고디나 랑카미야 카미 어디 전부 뒤태 여름에 이번에 겨보잖아

0: 天也没下，大娃在九年里头不论几下日，才给他过来头。三七节，你到昆明都？
1: 阿峰给俺家下边出去一个地方锻炼得个，第一点控制些不大，几组人别，他们人年纪再说起对白，什么么可能出去给弄断了，是不嘛？对白两百岁娘。出去的这些阿峰大娃，老早准备就老么些给俺家先了，做不得明白些。在梦中呢，俺问太阳阿峰人年呢，结果把妹妹说。阿峰给大人出外中央搞了七栋来买呗，大人我们搞了七栋是不出去人年结果呢？他们第七大的解读。
0: 他别啥事么去，路不多，过去开车去不能随便，身体不早晚的命多。他爷吃了一百肉包，问叫吃五十百，羊呢吃五毛钱，问叫吃别呢，俺身那给不起羊命多。一年羊问叫买吃别呢，俺问的肯定是警察接我来。
1: 阿峰给他们钱呢？出去的时候，到了外面在水面岸了，南北文州七对穷渔民，人年就吃了鱼白，我先把咱们的人年的账外落满银白，咱们了五吨就没。开始人年就落着讲，矿泉水外人民再说提着七八的卷了，人年的账外就这用就来买点白，太了可能吃个七对土球了。岸边街这边忘记，可能看啥了？岸边也玩了，买句特别土球了，老不讲些什么卡了鱼。大家咱们的那个。年多把拉白帮大给公司听你给刚大给客流就白年把上班了趁着钱去看团队的年多白写不去看了开始吃我的脚
2: 确定点呢我就他们大家写不去写你做写客流就白确定给这个手机的都拿去我就呢他们女姐给两个写不去写我就当他早晚吃了帮大都入钱差不是啊他的年写不去看了呀年是不对我觉得他们女姐前面来个大你别帮大提醒你的全队的特别我听说你写不出看的颜色水平写不出看的你全队的大专拿我堂我就觉得前面你看不到前面女姐生气的提醒你帮大你连都说了呀让这段钱全队的你他就特别了呀你惹我几句
1: 写不出看的你到别全队的写不出来你就我就写不堂拉个拉别帮到呢热热心提高下面协助表演级特别者端的强
3: 确定给你我打女姐切的帮到点给苦力前点给贴了呀这的前边确定他就前边不在狂到东就偏到有的呢这的前边的让地起不早期间都有几的钱呢捏了皮皮你说把东地东就你偏不有谁
1: 协助表演那么一帮到扛大可是不切归路谈恐怖前面女姐级卡着说几天狂那么一工作量
3: 确实的还将开干切别超别人心给你你说下去去演你个度。他爹那里啊开切去的爹你可不留人心给贴到钱不起度。哦听这说着你我里啊只有帮他啊你点不送我谁。你说别谢别本级票解你铁位忙我解你露对帮他谁。这最面干他七月别公司铁查到你没都要给塞到偏见站不下。啊天主错都入切不满些陈露给主党打的宽州把他偏准着林卡的切玉米汤这我肯定玉米甜蜜玉汤滚龙卡的玉米所错是天空的界面你都是给苦人的力度怎么你开杠一呢你哈将给你切不起这些什么给
0: 你的可是不是要记忆决定的决定就被拒人难空的界面决定就给对决定的能给你说吧真的给陈露拿大切骨都卡不是拒人提出苦人给陈顿人心来一手切骨给陈顿人心来能卷起给民族俺最陈给一帮大催呗才卷来一手切不切骨给听这些呢觉得这样没把就念了是
1: 年到呗前阵年就他未来们在水面岸了恰就比于什么大姐因为养个别的工作了很多干年七个月吧你人送给恰就比个面岸了决定的只要没被你把了生命来带呗那就碰你有把提醒
3: 你对亲戚给你不对俺这带队你开始都老就老开始都你对你不明都样
2: 现在俺这没敢给这位余力的俺这恰就定了需要给他的当局第二呢你把你给起要起都是
3: 你都不一走队你都不一走队走队走队纪念生纪念生纪念生
4: 亚洲跟着接了 KW 接呗 nyeba sige yueme te la timlu to la tembe kaseyo. Di nere, timgege to ne shenju yodro shiju migyu lu cheba ta tuen oma zunsu da yangma na begong chebe tabla denje shungam gergi yungu pyo chezaji kevlu gebe chaju bewa te ya kevlu gebe nyeba sige. Shibju zembe yishib shibza chebe je la ta nyendoba mangda zesu mengang nang la shor yungur. Ona ti je la nezu la yundo kandre reji. 총재나
5: 니도비 조들 구경 좀 와 조들 조들 조들아 조들아 참 조들아 조들아
1: 니니 니도 니슈르 당아베 체니르게니 괴양 난니 니도바 남기 진송기 차주시 배신비 남바이 니도바 남주스디 제수명아시기 명간디 대유미니 클루기니 마사이
5: 진이송 야쇼
2: 추가르샤 대 추가르샤
1: 더유니 제마 참마 팀이 갈라 주지 방다 참마 라바르 라바 체바다 맹강키 내강 참마 고치워시
3: 맹디 체비 잠디 볼이야 람세 아니 맹강 샹다게 메바게 다치 샤주 치미 예베 네바디 초요네 아니 게네 토드 체비 최소 된자리야 네버마디 체비
1: Mengana dangje ki chaju bewa da chepji. Kalu yagbe nyeba jikzun sakbe wangki nyendo ba choba xianxi ki nyanjur gongsi zheyue le dunba zingsun chi gyu chaju be.
2: Kabakagoshi, gajima shua.
1: Nyanjur gongsi kangxi ki na nyendo be ngunju zhujur gu xin de yue be xunji mangda xiktong. Nyedo nishu lue dawa xibara, lona nishu yinbe xunma xiaowen guizhou qianzheng nyanjur gongsi gyanjima duye ngunju la xukbe. 公司的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练马蹄未来面在训
3: 도저 잡디 소스다 아니 파메 파기네 되시
1: 샤원라 파제 디지털 유디 닌진네 덴베 남민기 년도바 남기 튼테르 토나추 이내야 대제수 년도베 샤원체네 십대까지 티급 샤원기 년도베 딱제라 람디 신도 마제
3: 대다대야 무라게 타제 차수 제드 선배니 대티주 마나로스기 맞아 대 카르이나 시게제 티드즈마 아니 개지심도 김재인 카리밍 아주 레심도
1: 타지리 전전 연주 공사 샤원라 계속 샤원기 전티 모두 근데 제주 마찬가 본연 대다 공사 제로 제조 제 캐랑 신배 년도배 내주티 더대 불안 매배 초나초 년도배 샤원기 코트 제배 공리 대디 전전 연주 공사다 외라면 제수 명간 기지를 딱제제 진이 견점 태동 제배 연주 공사 임마다 현신이 제수 제배 명간 임배 레고 저 부자 매배 공사 팀이 와 변조기 저 스무 대자 강이나 년도배 공사 팀이 기 토림네 하장 상회 터블 대네 클류 지구 여배 도바 총회 공사님이 기지를 딱제 십자체 년도바로 클류 보건 대회 망회 최진 시도 중 대니 황황탄 샤오링키 유배 용화인
0: 짐내진 레가치 매장 우스케 오마지 제장 강교 레기 천두도 方方的小林贵阳都看了脸的电影院被年终之后落入今天就过年纪连里卡些菜样对吧看我行问你我这是完了初一给来几句的心给春家头等的初一去年几个各地对你来个次对来几忙不给几笔来几卡几了我就打鼓给我这亲笔因为来这么不讲一下松动你给的松动阿皮子一下接着马查街我这说通明度各地对看了呀的有人看了的你都是
6: 明天我的公司回来我就当我的学生了积极勤学习给回来那年前积极勤学习的老年学生一学那么是眼睛接着操作课了戏剧讲不到课不戏剧积极勤学习的回来公司拿大锅吃吧吃一杯回来一拍家呢公司的戏剧去了菜的那么是痛看不清不是多压住对卡带清不是多应对不是大多等到我怕出主队上班了催得把脸是大脸去
1: Shunwa Niji Pagjana, Gungsi Kuryu Lekwe Kara, Labo La Yang, Dupa Kengu Chung.
4: 지접친라세게디
1: 我就学习。哎呀，什么人家？平地里人学咱们大家学习，人家那地方忙活，听路学习听都有呢。就是真的，听路有些拒绝，见到哪了学习，人家学点家伙，我那做啥活计，没得在哪了，推到的节约。巧用他们的金属器，在水面干那生活很是可美运。国中他，我的家伙，年久公司准时下午很是节约。若你到西方，能够留不短，其实咱家的活动，人家才愿，人家康熙偏。
6: 原点姐妹听过就是电话，对了，要不嘛的，免得写吧，听不出。点过点，听原点不写过。今今个啊，落些天才的啊，把那有些，老贵的啊，不过说就叫写吧他。今个啊，没他落，算了，弄说啤酒西酒，点过写过。你，把那边有些写别。 他上班的比看管在做他，这也不做细菌，点过些个。什么？看这么冷不疼，点价听过送酒他干吧？提醒，看个轻微的他，我给工定，加着他，得给全部说，说到了他，没事肉就给开过了，我也不搁了就点过些个。是，今天啊，看别难为说，老鬼干过了就不疼，老手就点过些个，啊。 每孙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咱们啊，媳妇他，每孙这些他有些，全咱们交不说些就点过些个，出，今天啊，免得下头些就点过些个，对，来年的新人，买票就行不他，差了点不说，买酒给年给人先点呗，来个些就点过些个。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장민이 형 또 쇼어도.
1: 你能不能你疼不着卡人你了你看了这是你妈这边妈疼不都可以呢你给老们说着你现在那么多妈疼连了不得这回把药去你能不能就抓住呢现在你谁个人阿姨将将你谁的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
0: 대수 계속 가르쳐주니 오늘 하고 그매
2: 펜킨 토야미도 딱 이제 제가
1: 다 되시
0: 나 늦다 나 짐나게 뭐 카드 자유
1: 야미노 나 저 라님도 짐나게 뭐 카드 자유 어
3: 밀럼 내가 저야 텁시 세용 말베
1: 간다한테 텁시 개매 봐 딜레 장기님도 짐비노 직전 텁시 니조 유조
4: 어 나 밑에 유 짐나게 뭐 카드 자가 저리
0: 이 이미 침나 개부 럭동 좀 말다. 지난주에 오늘 카드 쳐도게.
3: 어저 뒤지.
1: 맞아 침나 개와 카드 낭다 매 잡도 유.
4: 경류 잡아 잡지.
1: 다리 가서 딜레 하게 쳐지 유자. 대대 침나 개부 화면 다 도지. 이
0: 진짜 정중 삼면 동 처음이요. 정중에 부리다.
1: 카리. 정중 침나 개부 그저스 교부제.
0: 趁大地国内下过钱吧俺就难给珍珠没钱了军营店给不会压过钱一在口袋打的俺个家家领个人等着等着打突然熊白鸡了看了满年把擦了擦了钱呢他们在清南街边这洞口呢都是捡给清南街不救赎刚给前面街边鸡了俺他们的珍珠所有人给那么长天秘书生命的点不及了那时候的看见珍珠给对着当前俺刚过去的代表在天上的头绪嘛多那么长天不然比呢你也不出落土嘛的
1: 对不对呢说这的下日车吧国中恰成不所当持有记住吧
0: 顶着嘛的看着俺叫子你也看着每次点球
2: 阿吉
1: 到时候那么长天的持续天不然小
2: 骗多少呗？
0: 骗到一个钱，珍珠给贴的透明了，所以老张的辫子前面拿不得透钱。如果拿出透明去，那隔壁这都没亲戚了，他偷不着。